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5월 초와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6라운드 경기가 우리시에서 펼쳐졌습니다. 동북리그 연변 제2현장이 관광명소와 연동해 축구 열기를 달고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우리시에서 야간 문화관광 음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20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6라운드 경기가 우리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조석 주금성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팀의 홈장에서 장춘팀을 맞아 경기를 치르면서 성내 두 강팀의 맞대결이 성사돼 경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먼저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출연진들은 붉은 해 변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연변의 독특한 민속 풍정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생동하게 보여줬는 바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면서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0: 같았습니다. 이어 힘차고 박력 넘치는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의량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축구인들의 투쟁정신과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량 측 선수들은 경기 시작과 함께 빠르게 경기 흐름에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정확한 패스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중거리 슛 등 멋진 장면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매번 공격과 수비가 맞부딪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변팀은 0-2로 장춘팀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 조에서는 문화관광 및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운영해 스포츠 경기를 매개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구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스포츠 경기 자체가 도시를 알리는 훌륭한 명함이기에 대규모 인파와 관심도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이 협동해 문화관광, 상업,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무형문화재 체험과 특색음식, 민속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해 경기 관람과 관광, 미식체험, 특산품 구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경기장의 열기를 경기장 밖까지 확장해 경기 행사로 형성된 유동량이 더욱 뚜렷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청단 길림성 위원회 부석이 마경혜,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로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리그 연변팀의 첫 홈경기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과 장춘의 특색 있는 문체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져 경기장 전체가 스포츠의 열정과 인문적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의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경기 전 과정에 걸쳐 펼쳐진 특색 응문과 문체공연은 경기장에 가장 눈길을 끄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명곡 불군의 변강비춘회가 이중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이 작품이 창작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변경 각 민족 군중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정겨운 시대의 선율로 현장 관중들의 공감과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에 올라 경기에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공연 성세장홍은 웅장한 무대로 무형문화재의 계승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프타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를 저요를 선보였습니다. 70년 동안 사랑받아온 이 노래는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소중한 추억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피날레 무대 화성동유는 경기장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100여 명의 출연진과 연변 용정커시안 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함께 무대에 올라 춤을 선보이며 전통 민족 미학과 현대적 유행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연변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인기 IP를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열기는 계속 고조되었습니다. 200명으로 구성된 연변 명태 응원단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돼 기존의 명태 파도 응원에 장백산 인삼 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조제 응원 체조와 명태 전용 응원 체조를 선보이며 경기 분위기를 띄우는 동시에 연변 특색 상품 홍보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연변 응원단 장교는 인삼 장식을 머리에 하니까 예쁘기도 하고 연변을 대표할 수도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장춘 축구팬은 연변 명태는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와서 명태도 맛보고 가장 뜨거운 동북리그도 관람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연변 응원단은 양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선물하며 건강과 활력을 기원했습니다. 각 축구팬 협회 응원단도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며 지난 홈경기 분위기를 조성했고 연변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 선수 서기조는 연변은 축구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팬들이 찾아와 응원해주어서 정말 기쁘고 이런 분위기와 경

0: 경기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축구 원로 축구 선수 곽성경은 이 무대를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부리그를 통해 각 도시의 문화를 전국 나아가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부리그 연변팀의 첫 홈경기가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의 상대는 장춘팀이었습니다. 조 경기장의 뜨거운 관람 열기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불어하통합한 열애방주 두 곳의 제2현장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축구 향연을 즐겼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오절 연휴와 맞물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다양한 특색 문체 활동을 마련했는데 시민과 관광객들은 몰입식 조선족 민속 풍정 체험을 즐기면서 동시에 축구 경기의 열정을 만끽했습니다. 연결 시민 단가은은 평소에도 축구를 좋아하고 올해 동북리그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연변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마케팅 총감독 장진명은 동북리그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민속원에서도 단오절 기간 그네뛰기와 널뛰기, 전통 씨름 경기 등 다양한 체육 및 무용 공연을 준비하여 관광객들이 민속원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동북리그를 관람하면서 다채로운 연변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불어하통합안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마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열애방주 부도의 대형 전광판 앞에 모여 음식도 맛보고 축구 경기 생중계도 시청했습니다. 강변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축구 경기의 뜨거운 열기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연결시민 소박아는 연변 사람으로서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런 축구 성년까지 열려 시민들이 더 좋은 생활 체험과 축구 체험, 문화 체험을 할수 있게 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했습니다. 열애방주 대상 총경리 진붕은 이번 활동 기간 초점 행사를 비롯해 유람선 상품도 새롭게 준비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불어하통합안에 와서 유람선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며 강변 경치와 축구 경기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0: 6월 19일 저녁,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매력 넘치는 연길, 정겨운 단오절 만끽 조제 활동이 인터넷 인기병 맞은편 연변대학 정문 동쪽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중심과 시 문화관, 여러 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6가지 특색 민속 체험 항목이 마련돼 전통 단오절 문화와 조선족 민속 문화를 깊이 있게 융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연길만의 독특한 명절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은 시종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속음식 시식구역에서는 향긋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으며 순대와 찰떡, 막걸리 등 조선족 특색 음식들이 한자리에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연변의 독특한 맛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군중들이 상호 체험을 통해 전통 명절 문화의 깊은 내포를 느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의 특색 있는 문화 관광 매력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연길 문화 관광은 앞으로도 민족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연길 특색 문화 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의 매력을 진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습니다.
1: 6월 19일 단오절 저녁 우리 시도 관광 명소에서 야간 문화 관광 음악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전도시 음악 파동 음악 문화 해민 단오절 특별 공연이 인터넷 인기병 맞은편에서 펼쳐졌고 류광성하 악동 연길 군중성 문예 공연이 비나 울랑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쾌한 선율은 도시의 밤을 수놓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야간 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전도시 음악 파동 음악 문화 해민 활동은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단오절 특별 공연 외에도 정기 공연은 6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지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연변대학 정문 서쪽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활동은 전도시 음악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문턱 없이 개방되며 전민 노래 부르기와 상호 교류를 핵심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노래 맞히기와 이어 부르기 등 흥미로운 게임도 함께 마련됩니다.

0: 됩니다. 명절 기간에는 즉석 전용 공연도 열어 전문 배우들이 민족 가무와 민속 무용, 전통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날 저녁 류광성 하 악동연길 군중성 무대 공연도 불어하 동하 비나 울랑에서 펼쳐져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두 갈래 야간 문화 관광 음악 활동은 우리 시가 공공 문화 봉사를 최적화하고 시민 친화형 야외 음악 무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혜민 실천입니다. 활동은 기존의 실내 극장 공간을 벗어나 우수한 문예 공연을 도시 공공 공간으로 옮겨와 본지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길의 밤에 짙은 문화예술의 색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1: 6월 22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정상이고 강수량은 또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9.5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갔다가 26일부터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에서 8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12mm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소나기 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부문에서는 23일부터 25일 낮 사이에 천둥번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보적인 벼락과 단시간 강한 비, 우박, 뢰우강풍 등 기상재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강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질 수 있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농사 활동에 비교적 유리해 제때에 잡초 제거, 비료 조기 작업을 실시해 작물의 생장을 촉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고중입시 기간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기에 수험생들과 도시농촌 주민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하고 감기 등 질병 예방에 주의 돌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정기를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우리의 눈 건강은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1.0에 도달하기만 하면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생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눈 건강은 전 생명 주기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진시 안과병원 시광센터 주임 리려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0세부터 8세까지는 선천성 눈질환을 예방하고 사시와 약시의 검진을 잘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인 것이 중요합니다. 8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시기는 근시 예방 통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 안경을 착용해 시력을 1.0으로 교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부터 40세 사이의 이 단계에 장시간 영상 단말기를 사용하면 시력 피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심지어 굴절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시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 원시 또는 란시가 없어도 기능성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어 로안 단계에 접어든 후에는 단순히 돋보기 안경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등 연령 관련 눈 질환을 예방하고 시각 상태를 젊은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목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목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로 그 변화가 쉽게 감지되고 신체의 전반적 건강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은 네 개의 특징이 있답니다.

먼저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목 부위의 피부는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뚜렷한 색반, 침착 혹은 붓기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부색, 햇빛, 글림, 체온, 정서 등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노란색을 띠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붉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종기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선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고 일반적으로 이상한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 부위에는 갑상선, 인후, 기도, 식도, 림파절 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의 병변은 부피 증가로 인해 목 공간을 차지하고 목 부위를 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암입니다. 건강한 목은 자주 유연하고 큰 폭으로 회전하고 기울일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이고 젖히고 옆으로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 일하는 등 나쁜 자세는 목과 목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고 경직되게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목이 비틀리거나 외상을 입는 등 상황도 근육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목둘레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목둘레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38cm를 넘지 않고 건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 35cm를 넘지 않습니다. 네,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저혈압이 발생할까요? 네,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약물 사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압이 점점 낮아져 결국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고혈압제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사용을 규범화하면 혈압을 기준치에 안정적으로 도달시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혈압의 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끊는 환자도 있지만 고혈압은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약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혈압이 잘 조절되기에 정기적으로 재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기적인 재진을 통해 의사는 병세의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정해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서일까요? 네, 간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병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간암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암은 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암입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상당수 환자에게서 건강검진이나 정기 추적검사 과정 중 우연히 간암이 발견됩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우배 통증과 원인 모를 체중 감소,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병기가 2기 후반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간암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B형, C형 간염과 간경변증이 있습니다.
B형 C형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만성 간 질환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면 간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간 경변증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비만과 당뇨병 환자가 늘면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도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장기간 지속, 간암 진단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한 뒤 이상 소견이 있을 때 CT나 MRI로 종양 크기와 위치, 진행 정도를 평가합니다. 치료는 종양 크기와 개수, 간 기능 상태, 전이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일찍 발견하면 수술이나 간 이식, 고주파 열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간 동맥 화학 색전술과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 치료 등을 활용합니다. 화학 색전술은 간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에 혈관을 막는 물질과 항암제를 주입해 산소와 영양을 차단하는 식으로 감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가 어려운 간암 환자에게 널리 시행됩니다. 전문가는 간암은 음주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과 지방간, 간 경변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함께하게 되는 문학 코너입니다. 돌아보는 내 인생, 오늘 시간에는 또 어떠한 글들이 실려있을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된 작품, 김경기 씨의 작품과 정대식 씨의 작품이 방송됩니다.

나는 어떤 엄마였을까? 김경희. 오랜만에 서산에 빗기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딸과 손에 손잡고 부루하통하 산책로를 걸었다. 나는 대견스러운 눈길로 딸애를 바라보며 물었다. 소란아, 내 눈에 엄마는 어떤 모습이지? 딸애는 아무런 주저심도 없이 대답했다. 엄마는 당연히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향력 있는 성공한 여성이고 내 인생의 롤모델이며 최고의 엄마죠. 순간 몇 해 전에 성공한 부부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어느 교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났다. 엄마의 역할을 잘하였다는 표준의 하나가 자녀한테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엄마한테는 여성의 장생불로약인 호기심이 있어요. 그렇다. 외국의 웅진조기교육의 첫 번째 교재가 호기심 깨치기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호기심을 깨치는 것이 인생의 첫 수업이며 모든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장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세상 만물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잃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 더 빨리 늙어가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게 되며 점점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나는 1969년에 초중을 졸업하고 17살에 도나 시골에서 몇 년간 집채호 생활을 했다. 시대를 잘못 만나 공부할 시기에 수학 공부 이론 2차 방정식도 배우지 못하고 너무 일찍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배우지 못한 서름이 한으로 맺혀 있었고 실제로 사업에 참가하면서 막히는 애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때 그 아쉬움이 동력이 되어 15년간 꾸준히 여러 전문 분야의 지식으로 자신을 충전시켜왔다. 기나긴 세월. 540주나 되는 토요일은 배움의 날, 축적의 날이었고 리더십 방송 100여 편의 문장은 그동안 그런 파란만장한 내 인생의 발자취였다. 아마 내가 이루지 못한 그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키워서인지 아니면 못 말리는 엄마의 열정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딸애가 너무도 대견스럽게 청화대학에서 석사학 과정을 마쳤다. 딸애의 졸업식 날은 내 인생의 제일 기쁜 날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종일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감격으로 눈물 범벅이 되어 온 밤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딸애가 감사하게도 엄마의 원을 통쾌하게 풀어준 셈이다. 오늘 그렇게 자랑스런 딸한테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 어린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너무 좋다. 아무렴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나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 대견스럽다. 최근 15년 세월을 걸어오면서 나의 자아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배움을 향한 열정과 뭐든 파고들고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었다. 오늘은 내가 어린애 마냥 딸 앞에서 좀 뽐내고 싶어진다. 엄마가 몇 가지 자격증을 땄을까? 어디 맞춰보렴. 운전면허, 회계사, 리더십 강사, 방송국 객좌 강사증, 또, 딸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를 쳐다본다. 그래, 엄마가 보충할게. 영양사, 미용사, 웃음치료 강사, 박수박사. 그래, 맞아요. 엄마 박수박사지. 그 박수 한번 쳐볼까요? 사랑박수, 애교박수, 100번박수. 우리도 모레는 강가에서 여유작작 산책하는 행인들의 눈길을 외면한 채 즐겁게 짝짝 박수를 쳐보았다. 와, 엄마 오늘 너무 신나요. 딸애는 엄지손가락을 쭉 내밀며 엄마가 이렇게 휘황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기반은 자신감과 용기예요. 항상 소녀 같고 또 카리스마 넘치는 엄마 너무 멋져요. 딸이 인정해주는 엄마의 두 번째 모습이다. 자신감이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속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잠재된 능력까지 총동원되면서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1993년 개혁개방 초기의 일이다.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업 단위를 잠시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도했다. 은행에 다니는 한 친구는 너 미쳤어? 야,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다니 하며 혀를 찼고 남편과 여러 친지들도 백방으로 만류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바닷물에 뛰어들었으니 죽기 내기로 헤엄쳐서 살아남는 길밖에 없었다. 정말 그때 그 상황에서 내게 있는 건 용기뿐이었다. 내가 은행 대부금 10만 원을 내어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 실내 로라스케이트장이었다. 놀이터도 없고 게임장도 없는 시댁에 새로 나온 업종인 것만큼 운이 좋게 잘 운영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

하면서 애로 없이 순풍에 돛단듯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배포가 좋게 시작한 사업이 만에 하나 실패로 이어지는 날에는 상상하기도 무서운 효과들이 연이어 초래된다. 그 천문 숫자와 같은 대부금, 주위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 가족의 신뢰,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해 났다. 개업 초창기부터 사처에서 무지막지한 깡패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로바에 로라 신어주오, 로바에 돈을 꿔주오 라며 억지를 부렸고 내 두 눈으로 무리 싸움에 심지어 칼로름까지도 직접 목격했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기 배에 현금이 든 띠를 띠고 기차를 두세 번 갈아타면서 딱딱한 의자에 꼬박 2, 3일씩 앉아 하문까지 가서 신을 구입해다 팔던 일. 참으로 별의별 예견치도 못했던 고생으로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는지 모른다. 지금 와서 다시 돌이키기도 싫은 소름 끼치는 기억들이다. 그러한 역경들을 용케도 이겨내고 오늘같이 쨍 하고 해뜰 날을 맞이한대는 바로 내 딸 소란이가 인정하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제보.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엄마, 엄마는 그때 40대 초반이었죠. 이제 우리 엄마도 어느새 60이 넘었네요. 엄마의 후반생도 보람차리라 믿어요. 특히 엄마는 여성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지니고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선줄꾼이잖아요. 딸이 인정해주는 엄마의 세 번째 모습이다. 소란아, 아빠가 엄마를 뭐라고 놀려주는지 아니? 느닷없는 내 말에 딸애가 호기심에 찬 눈빛을 보이며 내 옆에 바싹 붙어선다. 내 아빠가 날 보고 당신은 시장보다는 덜 바쁘고 어느 부문의 국장보다는 더 분망히 보내는 사람이요 라고 하더라. 내 말에 딸애는 진짜 그렇다며 머리를 끄덕였다. 남편 눈에 시장 보금으로 바삐 보내는 나는 이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4년간 쭉 주황이민 방송국 조선어 방송 여성 프로의 7분 강의를 견지해왔다. 또 10여 년간 무료 리더십 강의를 도합 50국이 진행해 1,500여 명의 우수한 리더를 양성해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미래 사회 지도자 교육을 견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꽃망울, 사랑으로 가는 길 등 공익사업에 저그마한 힘이나마 기여하고 있다. 참사랑과 나눔으로 사는 인생은 너무도 보람차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생을 나는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 행복열차에 몸을 싣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고 있다. 내일도 모레도 스케줄로 꽉 잡혀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며 나의 가치관의 실현이다. 아름다운 석양 노을을 배경으로 저녁 해가 아쉬운 듯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간다. 그래, 내 인생 후반전도 아쉬움 없이 아름답게 보람있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지 밥 먹고 잠자고 아무 목표 없이 살아간다면 참으로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부여한 사명을 지니고 책임감으로 밝은 사회 만들기에 한자루의 촛불이 되어 불우이웃 돕기, 우리 민족 살리기, 미래 사회자 지도 리더십 교육, 우리글 보존하기 등 사회에 유익한 일들을 찾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련다. 내 삶의 비타민, 내 인생의 버팀목, 사랑하는 딸 소란아. 엄마를 인정해줘서 고마워, 기대해도 좋아. 지켜봐줘. 엄마 후반생 더 멋지게 살 거다. 네, 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화려한 꾸밈보다는 바로 용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 훌륭한 딸 소란이를 키워낸 김경기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

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연기리민 방송국에서도 딸 소란 씨를 또 모셔와서 40분이나 되는 생방송 특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너무나 훌륭한 딸을 키워내셨고 또 너무나 훌륭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김경희 씨,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계속하여 정대식 씨에게 30원 함께합니다. 30원 정대식. 오늘은 휴일이라 좀 늦잠 자려고 하는데 아침 7시부터 핸드폰 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대식아, 나 철기야. 한국에 나갔던 철기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안 될 것 같다. 너 언제 한국에서 들어왔니? 며칠 전에 왔다. 아마도 아버지가 며칠 넘길 것 같지 못하다고 해서 죽어도 병원은 안 가겠단다. 내가 심혈관 전문가이니 한번 와달라. 우리 아버지도 널 꼭 보고 싶다는구나. 철기는 용정시 덕신향 한 고향 처중 동창생이다. 헐레벌떡하는 철기의 다급해하는 숨소리에 나는 세수도 못하고 옷을 부랴부랴 입고 택시를 탔다. 인젠 철기 아버지는 여든을 훨씬 넘겠는데. 솔직히 나에게 철기의 아버지는 가슴에 옹으로 남아있었다. 동네에서도 린색하기로 소문난 깍쟁이였다. 시골길에서 나무꼬챙이나 녹슨 못이나 지어 돼지똥을 보아도 그저 지나가는 법이 없이 꼭 집으로 갖고 가곤 했다. 철기의 아버지는 종례로 동네 된놀이에 참가는 법이 없어서 마을 어른들은 구두쇠라고 불렀다.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저렇게 절약하면서 사는지. 동네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도 절약해서 그런지 철기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였다. 그때 10대인 나도 철기는 좋았건만 그의 아버지가 싫어서 철기네 집을 가기 싫어했다. 그런 구두쇠와 우리 집 사이에 거래가 생긴 줄 그 누가 알았으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두 달 전이었다. 평소에 성격이 칼날 같은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 10남매를 키우느라 어머니도 몇 년 전부터 병을 안고 살았다. 어머니를 시골에 홀로 둘 수 없었던 우리 형제들은 의논 끝에 도문 벽수에 든 형님네 집으로 모셔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자연히 낡은 초가집을 팔지 않을 수 없었다. 불시에 집을 팔아야 했다. 그때 임자가 나섰는데 바로 철기의 아버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은 터도 좋고 울타리도 넓으니 집은 낮지만 못 받아도 500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도 500원으로 흥정을 시작했다. 사실 철기네 집은 그때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으므로 500원을 성큼 낼 수 있다고 어머니는 믿고 있었다. 그런데 철기의 아버지는 굴뚝이 비뚤었어, 돼지 우리를 다시 지어야 하오, 울바자 나무가 다 썩었소 하면서 깎고 또 깎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전에 해놓은 나무 10단까지 주겠으니 500원 달라고 했지만 철기의 아버지는 끝내 30원을 깎는 것이었다.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나의 대학 졸업은 당금이고 어머니도 급히 이사를 가야 하고 끈끈내 우리는 30원을 받지 못하고 470원에 팔았다. 전목이야, 넌 사회에 나오면 절대 너보다 못한 사람들한테는 린색하지 말거라.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거라. 솔직히 그때 어머니가 하는 그 말의 뜻을 학생인 나로서는 다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차차 사회에 나와 일하면서 난 가끔씩 어머니의 그 말이 뇌리에 떠올랐다. 어쩌면 그 30원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에 한이 맺혔는지도 모른다. 또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후에 내가 의학원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1: 대식이 왔어요.
0: 철기가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침대에 누워있는 철기의 아버지는 마른 나무처럼 말라있었다. 목에서는 가래가 끓고 가끔씩 기침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안쓰럽고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의식만은 또렷했다. 철기의 아버지는 침대여 밑에서 가까스로 옛날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나한테 내밀었다. 미안하다. 너의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너의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큰 빚을 졌구나. 그때 두지 못한 30원이다. 순간 뜨거운 그 무엇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며 목이 꾹 막혔다. 아, 철기의 아버지는 그 30원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바꾸라. 그래야 죽어서도 내가 눈을 감지. 그때는 왜 다들 그렇게 못 살았는지. 뒤엄뒤엄 힘겹게 말하는 철기의 아버지의 얼굴은 그토록 평온했다. 딸은 간단한 약을 처방해주고 철기한테 빈손으로 왔다면서 300원을 내놓았다. 며칠 후 철기의 아버지는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철기의 아버지가 나한테 준, 아니 나의 어머니에게 되돌려준 30원은 아직도 나의 서랍에 남아있다. 가끔 그때 당시 1원짜리 돈 30장을 들여다보노라면 착잡한 사색의 눈에 빠져들곤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하던 말이 떠오른다. 전복이야, 너 네 다음 그거들랑 절대 너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린색하지 말거라.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거라. 어쩌면 그 30원이 나의 운명을 개변시켰고 그 30원이 나한테 그 어떤 인생의 도리를 터득시켜준 것 같다. 의사 사업을 하면서 나는 가끔 휴일이나 명절이면 연길에서 80리 떨어져 있는 덕신향 양로원을 자주 찾아간다. 그곳에는 외롭고 시름시름 앓는 노인들과 지력장애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자선 사업을 견지한 지도 온갖 20여 년이 지났다. 언젠가 이런 시를 읽은 적 있다. 가난하다고 다 린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린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린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있다. 린색함은 겁약이 아니다. 후함은 랑비가 아니다. 린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랑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준결하게 겁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린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철기 아버지 세대들이 산 시대는 너무나 못 살았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네, 정대식 씨의 30원 읽어드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해 나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대식 씨는 30여 년간의 과도한 의료 사업의 피로로 엄중한 간병에 걸려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득불근 반년 동안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또 지나간 날들을 회억하면서 어느 날인가 문득 글로 적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담을 쌓았 우리 글로 쓰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정교적으로 뭐 우리말, 우리글, 우리 문학을 배우고 싶었는데 연변대학 김홍 교수님께서 또 이 석화문화학원을 소개해줘서 지금까지 석화 교수님과 여러 학원 선배 선생님들의 지도와 관심

소심하게 이렇게 문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많은 성적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석화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의학과 문학 수양을 겸비한 의사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하여 성심껏 봉사할 타산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의덕이고 위대한 의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정선학의 해피라디오 문화코너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아가며 털어내지 못한 아픔, 아무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상처와 또 반복되는 걱정, 자꾸 자신을 몰아세우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었던 적은 있으셨습니까? 네, 이런 마음의 짐들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마음의 무게를 털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기법이 있는데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우리 이삶 속에 네, 또 깊숙이 자리한 마음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향 원장님과 함께 스토리텔링 혹은 이야기료법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3: 네, 스토리텔링이란 즉 이야기 치료를 말하는데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드 앱스턴이 발전시킨 심리 치료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2: 네.
3: 네, 즉 쉽게 말하면 이야기 말하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주 건조한 내용을 꼭 마치 우리가 영화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마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있고 또 갈등 사건이 있고 결말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교훈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생하게 이런 내용을 잘 전달받을 수 있고 스토리텔링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공감을 끌어내며 치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2: 네.
3: 네, 이 기법의 핵심은 문제를 개인의 결함이나 어떤 문제 그 점으로 보지 않고 지배적인 이야기로 굳어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누구의 탓이 아닌 문제에서 나를 별도로 개별화해서 꺼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2: 네,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 친구랑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수다도 떨면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이 스토리텔링은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3: 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의 감정 표출입니다. 나 이래서 기분 나빴어. 그냥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급하게 그냥 그 표면에 드러나는 소통이라면 이야기 치료는 의도적으로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탐구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치료 목적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2: 네.
3: 그래서 친구와의 수다는 표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받는 데만 그칩니다. 야, 너 그래서 기분 나빴겠다. 여기에서 그칩니다.
2: 그렇죠.
3: 속상했겠다. 근데 이야기 치료는 문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대처 방식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오늘 학교에서 아이가 만약 누군가 이 아이의 안경을 빼앗아서 놀렸습니다.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점심도 안 먹고 삐져서 울고 서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고민으로 아이한테 친구한테 얘기했다면 그냥 고민 이야기에 끝나면 나 이래서 오늘 학교에서 이래서 너무 화나서 점심 안 먹었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으로 고친다면은 우리가 옛날 안경 쓴 토끼가 토끼 토토가 있었는데 친구 다람쥐가 토토의 안경을 숨기면 놀랬대. 터터는 울면서 엄마한테 나 학교 이제 안 갈래요. 네, 이렇게 했지만 엄마는 내 안경엔 특별한 마법이 있어. 다음날 다람쥐가 길을 잃었을 때 터터는 안경으로 먼 곳까지 길을 찾아서 다람쥐에게 길을 알려줬어.
2: 네.
3: 그날부터 다람쥐는 터터의 안경을 마법의 도구라고 부르며 놀리지 않았고 자신의 다름이 강점이었음을 터터는 알게 되었어. 즉 이야기로 구성했죠.
2: 네.
3: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아 나의 어떤 놀림을 받았던 그런 것이 놀림거리가 아니라 강점 효과가 분명합니다. 스토리텔링은.
2: 네.
3: 그래서 친구와의 고민은 1인칭이에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제3자로서 주인공이 은유와 상징이 포함되며
2: 네.
3: 통찰과 어떤 재구성을 통해서 그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친구와의 대화는 그냥 나를 이해해 주는 데서 끝나지만
2: 네.
3: 스토리텔링은 어떤 캐릭터나 어떤 역할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그 내 안에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2: 아,
3: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2: 네, 그렇군요. 듣다 보니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3: 네.
2: 또 호기심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는 왜 사람에게 치유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3: 네, 뇌과학과 심리 발달 관점에서 설명하면은
2: 네.
3: 스토리텔링은 안전한 간접 경험이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 네.
3: 그래서 방어를 안 해요. 우리는 남의 얘기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변화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랬대 하면서 듣는 과정에서 나도 저런 느낌이 있었는데
2: 네.
3: 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 네.
3: 이것을 거울 뉴런 효과라고 합니다.
2: 네.
3: 그리고 공감을 통한 간접 체험으로 저렇게 극복을 했구나. 그러면서 뇌가 강화되면서 그걸 배운대요. 무의식에서.
2: 네. 무의식적으로. 네.
3: 네. 네.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건을 원인과 과정과 극복이라는 성장이라는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든답니다. 뇌 안에서.
2: 네.
3: 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는 우리 경험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인지작용을 합니다.
2: 네.
3: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2: 네.
3: 네.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2: 아, 그렇죠.
3: 네. 그리고 그걸 말하는 동시에 내 안에 눌려있던 감정을 꺼내게 됩니다. 억압되어 있던 것을.
2: 네.
3: 네. 그래서 그 감정이 새롭게 정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는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2: 네.
3: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해요.
2: 네.
3: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 그렇죠.
3: 내 사건이 되면 흥분을 합니다.
2: 네, 당사자가 되면 그렇죠.
3: 그렇죠.
2: 네.
3: 그 사건에서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2: 네.
3: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아주 우리 남의 이야기 너무 잘하죠.
2: 네.
3: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대상화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에 눌리우지 않고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적 반응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고립하거나 문제에서 고립하는 그런 고립감을 줄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에 일부구나 사람이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 네.
3: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야기 치료는 자신의 삶에서 주변화에 있던 강점과 여러 가지 자원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하고 나는 어떤 효능감을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2: 네.
3: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찾아냅니다. 내 안의 것을 발굴하게 되면서 치유 효과가 일어납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3: 네, 직접적으로 조언했을 때 저항이 있어서 누구 말을 잘안 듣는 사람.
2: 아,
3: 네,
2: 네.
3: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2: 네.
3: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감정 표현이 잘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 또 내성적인 사람들.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9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이혼했을 때, 예, 그걸 표현을 우리 언어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예, 좀 어려워하는 아이가
2: 그렇죠.
3: 있었습니다.
2: 네.
3: 그런데

0: 이 아이에게 이야기 속에서 강아지 엄마 아빠가 따로 사니까 이 강아지가 어땠을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강아지는 밤에 혼자 무서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도 그랬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스토리텔링은 아이들이 이 언어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던 것을 동화나 이런 예, 만화나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내성적으로 말수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야, 너 학교 가기 왜 싫어? 하면은 아이들이 이유를 잘 말을 안 해요.
1: 네,
0: 그냥
1: 그렇죠.
0: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고3 아이에게 네, 저희랑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자퇴한 그 주인공인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그 영화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네, 같이 보고 나서 제가, 야,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후회했을까? 학교 자퇴한 거 후회했을까?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던 게, 그래도 본인 선택이니까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충분히 했다면 얘는 후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것 같니? 했더니 그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피했어요.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너는 어땠을까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을 너무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내성적인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도 효과가 좋고 또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면서 한 어른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좀 버릇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죠.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어른 가운데서 감정을 억압하면서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어른들한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림책을 딱 주면 에이, 내가 몇 살인데 그림책 보냐고 그럽니다. 근데 그림책을 딱 읽고 나서 선생님 여기에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당나귀가 꼭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우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치료는 어떤 특정된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도 좋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뭐 섭식장애 있거나 애착 문제가 생겼거나 등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뭐각 분류의 사람들에게도 다 효과적입니다.
1: 그래요. 의외로 많은 또 분들한테 또큰 도움을 가져다 줄 수도
0: 네.
1: 있겠네요.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의 핵심 중 하나가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인데요. 굉장히 힘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막상 또 실천하려니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0: 네, 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 인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울증에 걸린 중2 학생이 우울증으로 상담을 왔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싫어하고 안 놀아준대요. 친구가 없대요.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화장실도 같이 가고 체육 시간에는 짝꿍끼리 운동도 같이 하는데 나는 학교 가면 혼자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말 붙이기도 어려워서 혼자 한 곳에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고민을 한번 이야기했더니 아니 다큰 애가 좀 친구들 같이 잘 놀면 먼저 네가 다가가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한번 반급에서 얘기를 해주셨대요. 다 같이 잘 놀라고. 근데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기 개성이 분명해서 내가 놀고 싶은 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 그런 고민까지 하게 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치, 네가 나쁘고 못난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이 너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엉엉 울면서, 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못났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은, 아, 내가 병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든대요. 네, 이렇게 문제를 객관화해서 이 아이한테서 따로 보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자신 사이에서 심리적 거리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의 이름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제의 의도는 무엇인가, 즉 우울증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 이거가 이 문제의 의도는 뭐니?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문제를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우울증이란 병을, 야, 우울증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 인격화.
1: 의인화해서,
0: 그쵸? 예. 그래서 하나의 인격처럼 이야기해줘야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는 나에게 속한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서 따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나는 진짜 내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자면 또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야, 우울증은 너에게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라고 그걸 원할까? 예,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알아요. 예. 네, 근데 그러면 너이 우울증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아니면 우울증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끊고 우울증이 싫어하는 걸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네가 이길까? 네, 이렇게 해주면 아이 스스로 찾아낸 답은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그래서 네,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직접 답을 주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1: 이제 강압적으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본인
0: 네,
1: 스스로가 답을
0: 그렇죠.
1: 찾아가는 그런 또 과정이 될 수도
0: 네.
1: 있겠네요. 누구나 살다 보면 뭐 수많은 이야기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성공하고 기쁜 이야기보다는 실패하고 또 부정받은 이야기를 더욱더 기억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것은 진화적 생존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긴 거랍니다. 즉, 생존을 위해 위협과 실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사람이 뇌는 설계되어 있답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 경험은 긍정적 경험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우리의 머리에 기억이 되는데, 긍정적 경험은 보통 1, 2초 후면은 자동으로 소멸이 된대요. 좋은 기억은,
1: 그렇게 짧은 시간에.
0: 네, 1, 2초 후에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부정적 경험은 편도체가 딱 부정적 경험이 딱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발동을 하면서 해마로 즉시 이동되면서,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오랫동안 기억해야 돼. 이러고 장기 기억으로 바로 넘긴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그 기억을 딱 우리 뇌에 크한다죠. 우리가 크장하는 것처럼 각인시켜서 세게
1: 각인시켜서,
0: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긍정적 사건을 한 개를 기억하는 동안에 부정적 사건 5개를 기억한대요. 네. 그래서 부정적 기억에 이 5개를 기억했는데 다시 재생적으로 나오는 빈도가 긍정 기억보다 3배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제는 이해되죠? 네, 자꾸 행복한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순간은 순간순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1, 2초 사이에 지워져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뇌는 의식적으로 행복한 기억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감사일기 쓰는 겁니다.
1: 스스로 이제
0: 네.
1: 일기
0: 그쵸.
1: 형식으로 쓰는
0: 네, 그걸
1: 거.
0: 써놓으면 긍정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서 우리 부정 기억이 5대 1이잖아요. 그런 거 얘를, 예, 부정 기억을 밀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기억은 먼지와 같아서 우리가 가만히 써도 쌓인대요.
1: 네.
0: 근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긍정기억으로

0: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항상 청소해버린 거. 그래서 우리 뇌에 가만히 있으면 그 뇌의 모든 신경관들이 녹슬듯이 부정 기억들로 다 막혀버리는데 그걸 뚫을 수 있는 건 오직 감사밖에 없답니다.
1: 감사.
0: 네. 그래서 이렇게 긍정 기억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예전에 걷다가, 예, 내리막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딱 넘어지고 나서 너무 창피해서 일어났을 때 정말 주변부터 누가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을, 예, 보기도 했는데, 우리 부정 기억일 때는, 아, 나 너무 창피해. 오늘 너무 재수없었어. 왜 이렇게 넘어졌어?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긍정 기억으로 바꿨을 땐, 아이고야, 이런 날도 있지. 덕분에 내가 넘어진 걸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외상 경험이 오래 기억되지만 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재포장하면은 그 기억도 치유의 도구가 된답니다. 네. 부정적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건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부정적 기억이 나쁘다가 아니라, 아, 우리가 생존하자면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다. 이걸 알아야 뜨거운 물에 댔으면 이게 위험한 걸 알아야 다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선물이구나. 그런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으로서 이걸 잘 병행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1: 어찌 보면 같은 일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0: 그쵸?
1: 볼 필요가
0: 네네.
1: 있다라는
0: 네.
1: 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생각을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 인지 습관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0: 네.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1: 유지가
0: 네.
1: 불가능하다고요?
0: 바뀌는 생각,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인지적 습관은 수년간 다재진 신경경로망이래요. 네. 신경경로랍니다.
1: 신경경으로.
0: 네. 마치 강물이 깊게 판 계곡과 같아서 한 번에 큰 홍수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바뀐 길을 계속 가려는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길이 바뀐 것을.
1: 반복적인 노력.
0: 네, 그래서 이야기 재구성은 단순한 생각 변화를 넘어서 정체성과 경험의 의미 전반을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를 엄청 많이 합니다. 상담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정된 이 생각을, 인지를 다시 재구성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왜곡되었던 인지를 재구성해서 행동을 바꾸게끔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이 만들어낸 전체적 어떤 내용을 지배하게 된 어떤 역사적, 관계적 이런 맥락을 연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줄까? 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예, 요렇게 우리가 이것을 좀 인지 습관을, 예, 유지를 하는 요 훈련을 반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1: 또 이런 스스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쵸. 네.
1: 그래요. 저도 어릴 적에 뭐 아주 기대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클수록 또 실망도 크다고.
0: 네.
1: 그래서인지 뭐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0: 네.
1: 또 삶을 돌아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인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0: 네, 이런 인식은 과거의 아픈 경험이 만든 보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학습된 결과.
1: 학습된
0: 예.
1: 결과.
0: 그래서 이거는 기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 살던 집을 새롭게 장식을 해서 디자인해서 새롭게 설계를 하는 것처럼, 예, 기대 자체를, 없앤다.

0: 라는 것은 거의 뭐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
1: 그렇죠.
0: 말자 하지만은
1: 네.
0: 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좋은 기대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는 집착으로 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야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희망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야 나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집착하는 분들 있죠 결과를. 그러면은 같은 기대치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낭망이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잘안 됐을 때 야, 아쉽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 찾아볼까? 이런 태도가 나와요. 그런데 잘못된 기대를 했을 때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세상이 나를 속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대를 했을 때는 나는 여전히 기대할 권리가 있지? 그러면 이번 결과에서 내가 어떤 것은 잘못됐고 어떤 것은 잘했을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런 것을 분석할 힘이 없어져요. 그냥,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결과에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 결과는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무슨 결과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통제 불가능한 결과에 기대를 걸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거는 내가 이 행동을 위한 준비나 연습이나 시도를 할 때, 이것에 기대를 거는 것이 제대로 된 기대랍니다. 네, 준비나 연습이나 시도. 네, 이런 데 기대를 걸었을 때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기대했지만 그 결과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 네, 이런 삶을 알게 되고 기대는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기대가 있을 때. 하지만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조미료의 역할일 뿐입니다. 네, 그것이 기대가 우리 삶의 주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 아마 좀 우리의 마음에서 기대라는 것이 너무 큰 묵은짐은 안될것 같습니다.
1: 듣다 보니 확실히 이제 큰 짐이 아니라는
0: 네.
1: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0: 네.
1: 같네요. 그래요.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가족이나 직장 내또 주류 이야기, 예를 들어 결혼을 해야 한다,
0: 네.
1: 뭐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0: 네.
1: 것이다라는 이야기에서 오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이런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0: 네, 어떤 주류는 항상 승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나오는 그런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1: 승자의 시선.
0: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패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조명해 줍니다. 네, 사회적 기준은 뭐 기혼이 정상이고 비혼은 혹 이혼 불행 이혼은 불행하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람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은 해봐야지. 네, 그 결혼도 못하는 건 뭐가 부족해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사례 중에서 제가 보면은 혼자 사는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매일 퇴근하면은 자신만의 그 공간에서 그림을 이분이 굉장히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 친구들이 야, 넌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없이 이렇게 남의 삶을 왜 자꾸 그리냐고. 네,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선생님 저는 다른 정말 여러 몇십 명의 사람들의 삶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는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끔은 내 안에 이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여러 세계를 그림으로써 다 상상해서 체험해본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참 멋있다.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예. 상담에 이분이 상담 그 심리학을 배우느라고 옵니다. 상담에 대해서 왜또 이렇게 배우시냐고 했더니

0: 마음이 건강해야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게 살고 내 행복이 유지가 될것 같아서
1: 네.
0: 자기가 네, 그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1: 어,
0: 그런
1: 네.
0: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의 삶도 아닌 나의 삶도 아닌 정말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아름다워야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냥 당신의 삶은 당신 삶, 나의 삶은 나의 삶,
1: 네.
0: 우리의 삶은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것을 예,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삶에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1: 네.
0: 이것은 정말 건강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치유를 일으키는 정말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
1: 그렇죠.
0: 봤습니다.
1: 네. 주위 분들한테도 굉장히 또, 네.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세대만 해도 집에서 칭찬을 잘 듣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아버지들은 아이의 부족점만 이야기하면서 칭찬에 많이 린색하고 또 굉장히 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자기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머릿속에서는 너는 안 돼라는 이 엄격한 말소리가 들린다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0: 네, 이 목소리는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1: 아,
0: 자랐습니다.
1: 네.
0: 칭찬은 자식을 버린다.
1: 아, 네.
0: 예전에 또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한다 했는데
1: 네.
0: 예전에 또 어음하신 아버님들은 칭찬은 자식을 버린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서를 보여주고 그런 좀 사랑은 냉정하게. 네, 그리고 걱정을 좀 질책을 많이 하는 이런 것으로 표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이런 아버지들의 마음을 직접 설득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겪는 내면의 고독을 좀 간접적으로 좀더 표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래서 항상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부족점만 매일 지적합니다. 오늘은 이거 고쳐야 되고 공부할 때는 자세 고쳐라 문제를 똑바로 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아이가 자신감이 정말 극도로 내려가면서 아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영원히 만족을 줄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행복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고 우울 성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제가 이 아이에게 그걸 물어봤습니다. 너 아버지한테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야? 했을 때이 아이는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서 칭찬 듣고 싶다. 나도 괜찮게 한다는 거. 예, 칭찬 듣고 싶고 야, 못해도 괜찮다. 이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말을 안 해줘도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런 것도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님이 정말 소리 못 내고 우셨습니다. 네. 그 간단한 건데 자기는 엄하게 아이한테 잘못된 것을 계속 수정해주면 우리 아이가 멋있게 변화될 것 같았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은 냉철한 껍질 속에 따뜻한 이런 알맹이를 아버지가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들은 예, 좀그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좀더 빨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스토리텔링의 원리, 그리고 활용 방법부터 가정에서 아이를 대할 때 적응하는 팁까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네, 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0: 네,
1: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가 겪 겪은 일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다시 쓰고 상처 속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따뜻한 심리 치유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스토리텔링의 관점을 기억하며 본인의 삶 이야기를 또 새롭게 재해석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감싸 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52번째 시간입니다.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허연 머리를 저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하루권은 정혁이가 들려주던 수석 침류라는 성구 이야기를 떠올렸다. 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평소 두세 넘게 잘난 척하고 다니는 손초가 왕제에게 은걱의 뜻을 비치며 나는 수석 침류하고자 하네 하고 말했다고 한다. 원래는 수석 침류가 아니고 침석수류, 즉 돌로 베개를 삼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한다는 뜻이었다. 그의 친구 왕제가 의아해 물었다. 아니, 자네는 어찌하여 돌로 양치질을 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삶는단 말인가? 선초는 말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삶고자 한 것은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씻어내고자 함이요. 돌로 양치질을 한다는 것은 보다 이를 튼튼하게 하려 함일세. 하고 둘러 말했다.

0: 수석 팀교는 한순간의 실수를 모면하고자 억지로 넘기려 하지만 그로 인해 내면의 속성이 다 드러나 보인다는 뜻으로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는 자문이었다. 정혁이도 나스메 소세키를 연구 과제로 하면서 이 성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당초 이름이 나스메긴 노스케였던 나스메 소세키가 이 수석 침두의 고사에서 따내어 호를 바꿔 썼다고 했다. 소세끼는 복잡했던 가족사와 세상에 대한 일종의 반항으로 그런 호를 달았다지만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왕제에 못지않은 고집불통 영감님이셨다. 하루코가 정혁이와 함께 중국 행차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할아버지는 곧 도고온천에서 막차를 타고 도쿄로 달려오셨다. 손녀의 중국 행착의 자초지종을 듣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낯빛으로 물들었다.
1: 미쳤나? 거기가 어디라고 진화놈을 성큼 따라 나섰냐? 욕나노고!
0: 말머리마다 온센 고슈라 귀엽게 불러주시던 할아버지가 온나노고라고 서슴없이 내뱉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손녀에게 욕을 던졌고 그게 하루코도 처음 할아버지와 맞섰다. 위안부와 남경 대학살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에 들쑤은 재난의 전쟁에 대해 목청 살려 역설했다. 할아버지가 처음 보는 듯한 눈길로 하루코를 건너다 보았다. 담이 그르렁기는 소리로 말했다.
1: 우린 동양 평화를 양국계에 짊어지고 출정했다. 지금의 내보다도 어린 나이에 요즘 세월엔 우리처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게 문제다.
0: 하루코가 말꼬리를 다잡았다.
2: 그래, 젊은 여염집 여자들을 종군 위안부로 끌어가고 무고한 사람들을 참수하는 경기를 벌린 것이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었나요?
0: 하루코, 이 동간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이었다.
1: 대단함에 났다.
0: 할아버지가 곁에 놓았던 집행기를 들어 탁자를 내렸다.
1: 세류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사리 분별 못하는 계집애 같은 이라고!
0: 할아버지의 카이저 수염이 푸들푸들 뛰었다. 할아버지가 집행기를 잡으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1: 나 돌아가련다.
0: 어머니가 뱅겁 일어나 할아버지를 붙잡았다.
2: 아, 이밤중에 어찌하시려고요?
1: 몇 개를?
0: 현관 쪽에 서서 할아버지가 집행기에 두 손을 얹었다.

0: 웃고 말했다.
1: 동아 시복의 민족을 앵글로 색소대 손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공전 공영의 대동아 공영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치른 성전이었다. 그 성전에서 우리는 기꺼이 청춘을 바쳤고 피를 바쳤다. 그때를 나는 영구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바로 태어나서 그때처럼 생의 참뜻을 느꼈음도 없었으리다.
0: 혼자 말처럼 냇가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미닫이를 쾅 닫고 나가버렸다.
2: 아이고 도상!
0: 어머니가 맨발바람으로 쫓아나갔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딸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며칠 후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돌아간 인맥에 주름이 자글자글해 그 무슨 동공 같아 되는 할아버지 입에 빨대를 물리고 우려서 삭힌 보이차를 흘려넣었다. 할아버지가 머리를 젓는다. 빨대와 함께 차를 뿜어냈다. 턱과 목이 온통 찬물로 얼룩졌다. 할아버지가 오른손 엄지로 젖은 가이저 수염을 쓸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고받은 손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장중함을 보이려 듯했고 또한 평소에 할아버지가 즐겨하는 버릇이었지만 그 작은 동작조차 완전하게 지울 수 없었다. 마른 수건으로 얼룩을 닦아내며 하루권은 또 한 번 수석 침뚝의 성구를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인 파이프가 손에 맞춰왔다. 손망치 같아 보이는 작은 목재 파이프. 파이프는 오랜 세월 왕골촉의 손에 달아서 뼈처럼 반질반질하다. 파이프 댁에 새겨진 글자가 객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다. 두 자인데 하나는 세 금자 같고 다른 하나는 획이 덜어 달아서 잘 알리지 않는다. 의사의 권고로 겨우 금결을 했지만 늘 빈 파이프를 버릇처럼 입에 물고 있었던 할아버지였다. 담배인에 못 이겨 소리 요란하게 빈 파이프의 물줄이를 빨아대곤 했다.
3: 뭐라 생긴 거죠, 파이프에?
1: 그 곰방들, 네 나이보다 더 늘 거다. 아니, 네 애비 나이보담도 더 많지.
0: 할아버지는 언제나 동문서답 딴청이었다. 하루꼬가 백에서 또 다른 파이프를 꺼내들었다. 원체 할아버지에게 중국 행차 선물로 드리려 했던 파이프였다. 파이프를 들고 할아버지의 파이프와 비교해 보였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렴무력 제작의 렴무력 5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시장에 나가 팔려고 자루에 소금을 잔뜩 담아 당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등에 실은 당나귀는 한참을 걷다 보니 등이 아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당나귀는 이렇게 매일 소금 자루를 나르느라 지쳐 있었죠. 얼마쯤 가니 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소금자루와 함께 개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물속에서 나왔는데 등에 지고 있던 소금자루가 하나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모두 물에 녹아 없어졌던 거죠. 아하, 짐이 물에 젖으면 가벼워지는구나. 꾀가 생긴 당나귀는 그 다음 날부터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물에 빠졌고 그때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히히, 이렇게 좋은 방법 두고 내가 그동안 왜 무겁게 다녔을까? 아싸, 신난다, 히히히. 당나귀는 잔꾀를 부렸고 소금 장수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에잇, 이런 꾀 당나귀 같으니라고. 내가 요 녀석을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소금 장수는 다음 날 당나귀 등에 집채만한 커다란 자루를 실었습니다. 당나귀는 헉, 뭐야, 왜 이렇게 큰 자루를 가져오는 거야? 하며 놀랐지만 이 자루는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솜을 잔뜩 넣은 솜자루였거든요.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개울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에서 일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젠 짐이 가벼워졌겠지? 히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당나귀는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솜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당나귀에게 소금 장수는 고삐를 끌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자. 갈 길이 멀다. 어서 와. 당나귀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꾀를 부리다 이게 무슨 꼴이람? 아이, 무거워. 당나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꾀 당나귀 같다입니다.

이 속담은 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피해를 본 당나귀와 같이 잔꾀를 부리어 몸을 슬슬 사리다가 혼살이 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는 잔꾀와 편법은 잠시 눈가림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일이 드러나고 본인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잔꾀는 잠시 눈 가림으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꾀를 믿고 편한 길만 찾다 보면 언젠가 당나귀처럼 혼살 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협력관계 성과자치구 직할시가 동서부 협력에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0: 서비스 소비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가 효율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1: 장강 삼각주의 지역 수출입이 연 15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0: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란 대표단이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1: 보도에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서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목표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입니다. 습금형 정상회담은 동서부의 산업 상호 보완, 인원 상호 교류, 기술 상호 학습, 관념 상호 소통, 기풍 상호 참조를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차 의회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는 첫해입니다. 협력관계 성과자치구 직할시는 계속 분투하여 협력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하면서 동서부 협력의 새 장을 힘써 엮어가고 있습니다. 하란산 기슭에 위치한 민녕지는 은천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푸른 태양광 전지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풍력 발전기가 서서히 돌아가면서 청정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수백 개 비닐하우스에서는 남부 과일 북부 재배가 이루어져 사계절 내내 과일 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녹색 전력 디지털 스마트 응용 센터가 조업에 들어가면서 동부의 방대한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연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민생화합과 산업 본색을 실현한 이곳은 과거의 촉박하고 황량해 마른 백사장으로 불렸습니다. 민영진의 이란 전지 계획의 변화는 30년 전 2,000km 떨어진 산과 바다 사이의 협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당정은 동서부의 가난구제 협력 전략 포츠를 내와 복권과 농하를 이어주고 맞춤형 협력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시 복권성 당윤의 부속이었던 습금형은 복권성의 농하 지원 지도 소조 소장을 맡았습니다. 습금형은 대표단을 인솔해 농하 빈곤 지역에서 현지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소회고의 현실적 곤경에 착안해 습금형은 복권과 명나가 손잡고 집단 이주 사업을 전개하며 은천 하투 병원 미개발 지역에 민영촌을 건설할 것을 제재했습니다. 은천시 민영진 초창기 이민 오유동은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사 가기를 주저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이주했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큰 문제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복권성 지원 간부들이 경험과 지식을 직접 전수하면서 지금은 먹고 있는 것도 걱정 없이 지내고 정부에서 기반 시설 등도 충분히 마련해 줬습니다. 협력 과정의 복권과 영하는 성과 자치구 사이 련속 회의제도, 현시 맞춤형 지원 기제, 상무 간부 파견과 临시 근무 교류 등 다양한 선제적인 조치를 내왔습니다. 복권 간부들은 자금과 기술, 선진적 리념을 갖고 명하에 와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관계수로와 도로를 건설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조건에 따라 특색 균초 재배를 도입해 불모지에서 최초로 자치 산업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복권과 용하는 우세 보완, 호혜 협력, 장기 협력, 공동 발전이라는 협력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공을 들여 복권 기업 플러스 명하 자원, 복권 본사 플러스 명가 기지, 복권 시장 플러스 명가 제품 등 일련의 산업 협력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전통 재배업과 양식업의 전반 사슬을 승격하고 빅데이터, 첨단 장비 제조 등 신흥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까지 현재 명가의 활약상은 크게 돋보입니다. 농민들의 자발적 로무 송출에서 30여 개 특색 로무 브랜드를 육성하기까지 현재 영하의 로무 송출 인원은 28만 명을 웃돕니다. 지난 30년 동안 복권과 영하가 추진한 협력 프로젝트는 로계로 4,100여 개, 혜택을 본 현지 주민은 244만 명에 달합니다. 영하 회족 자치구 농업농촌청 림동 부총장은 복권과 명하 사이 협력은 습금형 정서기가 복권에서 근무할 때 신이 기획하고 포치하고 추진한 동서부 협력의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30년간 축적한 귀중한 경험을 이어가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 부유해로 나아가는 새로운 노동에서 계속 분투할 것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종속인은 전국발전이라는 대국면에 착안해 동서부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인도하고 추진했습니다. 빈곤 해탈의 마지막 보루를 공략하는 단계에서 종속인은 반드시 종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밀하게 초점을 맞추며 지원을 심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시와 지원 단계 진입해 종속인은 복권과 용화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총화하고 운영하며 협력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속이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산과 바다가 손잡고 진행한 생생한 실천은 신주대지에서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공동 창조로 나아가는 광동과 광서 간 협력은 미래를 향한 신질 생산력을 공동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북경과 내몽골은 녹색 전기, 녹색 수소, 녹색 에너지, 녹색 컴퓨팅 응용을 전면 승격했습니다. 한편 상해 연구개발과 운남의 제조는 신소재, 생물의약 등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상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와 지역본부를 공명해 설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상해시 운남 지원 간부 연락조 조상 양 씨는 올해는 상시와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로서 복권과 영화 간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한 남편 산업협력, 로무협력, 소비협력, 교육과 의료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상해와 운남의 우세를 보완하며 량 방향 용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빈곤 해탈 공략전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 진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과도기의 동서부 협력 기제를 통해 서부지역 농촌 노동력 500여만 명의 취업을 실현했으며 그중 빈곤 해탈 노동력이 300여만 명에 달합니다. 동서부는 또 산업단지 800여 개를 공동 건설하고 서부지역이 7,500여 원을 투자하도록 기업을 인도해 산업 집단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부성의 6,500여 개 병원, 학교가 서부의 7,700여 개 병원, 학교와 맞춤형 지원을 실현했으며 쌍방이 상호 파견한 교원과 의사는 연인수로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부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수는 부단히 향상했습니다. 비조성 준희시 모천 계르족 묘족 자치원 인민병원 부원장 곽광훈은 동서부 협력이라는 좋은 정책과 지원 전문가의 도움으로 6개 진로과를 추가하고 림상관은 자주적으로 100여 개 신기술, 신프로젝트를 전개해 현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전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의회 전망계획 요강은 동서부 협력, 맞춤형 협력 등 기제를 최적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상시화 지원 단계의 우리나라는 동부 8개 성 직할시와 서부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지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호기상생, 공동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좋은 재민의 공동부를 향해 착실히 나아갈 것입니다.
0: 1978년 12월에 열린 당 11기 3차 전환회의는 당과 국가사업 중심의 전략적 전환을 실현하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습니다. 길을 보도 위대한 로정, 오늘은 중화민족의 굴기에서 부유까지 빛나는 로정을 돌아보겠습니다. 1978년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글이 진리 표준 문제에 대한 대규모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이번 토론이 당 11기 3차 전환회의 위대한 역사적 전환을 이끈 서상적 선도였습니다. 1978년 12월에 열린 당 제11기 3차 전환회의에서 당과 국가사업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실시한다는 역사적 결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영용하고 완강한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조치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해 겨울 안위성 봉양현 소강 생산대에 연립 가구 농민들이 시행한 가상 도급 책임제는 우리나라 농촌 개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 11기 3차 전환회의 이후 개혁 시점 경험을 초보적으로 총환 토대 위에서 도시경제체제개혁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자주권 확대, 경영책임제 실시, 새로운 상품유통체제 건립, 다양한 경제형태 육성 등 개혁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외 개방도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1979년 4구 공업단지 건설은 심수경제특별구 건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과감히 시도하고 과감히 앞장서며 묵묵히 노력하는 특별구 정신은 세계 중국 개혁 개방에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 개방의 실천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부단히 보완하는 한편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 고속 성장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한 나라 두 가지 제도의 과학적 구상에서 향안과 오문이 조국에 귀환되기까지 중국 인민은 조국 통일 대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고 북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한 것으로 세계 중국 인민의 활기찬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세계 박람회는 중국 인민이 세계 각국 인민과 교류하고 서로 배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 발전 사이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상대적으로 락후한 생산력에서 경제 총량이 세계 2위로 도약하는 역사적 변화를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은 굴기에서 부유까지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하고 인솔에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장려한 역사적 화폭을 그려내고 장엄한 분투의 창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단오절 연휴 기간 몰입식 민속촌에서 과학기술 동원한 새로운 소비 장면까지 서비스 소비가 효율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단오절 연휴 기간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촌이 효율 소비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동성 불산시에서 룡순 급식은 선수식단에서 관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식단으로 변했고 섬서성 한중시에서 개최한 국제 패들보드 대회에 13개 나라의 600여 명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강변의 특색 소비시장도 호황을 이루면서 관람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단오절 연휴 기간 룡순 경기 개최지의 주변 호텔 검색량이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전국 내소 오락 관련 주문량은 76% 폭증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권까지 서비스 소비가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국풍 문화가 상업 공간과 깊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상해 민항구 상권의 장터는 쫑즈 전통 브랜드 50여 개를 집결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식 체험을 선사하고 절강성 장흥시는 천연의

0: 차를 지닌 물고기 시장을 개조해 관광객들이 쫑즈 만들기 등 민속 오락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상무부가 관측한 전국 78개 보행거리와 상권의 이동인구는 동기 대비 4%, 매출액은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일련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하면서 량질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 발전을 다그치는 17가지 조치에 이어 과학기술의 접목은 다양한 소비 장면을 형성했습니다. 호북성 경주의 고성 송백에서 료케공 3차원 련농 몰평 빛과 영상 축제를 펼쳐 관광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보였고 식량육을 자치고 가시가래에서 관광객들은 수막 영화와 민속 불꽃놀이로 전통 명절 분위기를 체험하고 로봇 겸 지능 로봇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 소매 판매액이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이 0.2%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담, 임대 서비스, 문화지역 레저 서비스 분야의 소매액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 운남성 광남현 락송지촌 수학교 교원인 농가규는 상가 마을에 4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교육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전국 우수공산당원, 전국 교사모범 등 수많은 영예를 수여받은 농가규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오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락송지 수학교를 찾았을 때 농가규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과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사용한 드론과 로봇은 그가 직접 신청해 들여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락송지 수학교는 운동장도 넓고 교실도 박습니다. 40년 전 나 환자 집중 치료소였던 락송지촌은 학교도 없고 교우도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농가규는 대리 교원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온 농가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벽돌과 기와를 한 장 한 장씩 쌓아서 만들고 책상과 걸상이 없으면 직접 목과 망치를 찾아 만들었습니다. 두 달 남짓한 동안 세 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었고 농가규는 학교에 유리한 교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가규는 40년을 견지해왔습니다. 1992년 첫 졸업생들이 진학원서를 작성할 때 농가규는 주소란에 락송지라는 지명을 적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농가규는 락송지의 소나무 마냥 이 작은 산골 마을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 농가규는 세 차례나 당 조직의 입당 지원서를 제출했고 2013년에 마침내 중국 공산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올해 전국 인대 전교표의 기간 전국 인대대표 농가규는 락송지 마을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외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면 최근 2년 사이 당원 교원 주례당과 농가규의 제자인 본촌 출신 양소근이 잇따라 마을로 돌아와 학교 교원으로 부임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면 예순인 농가귀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마을의 아이들입니다. 요즘 농가귀는 새로 부임한 교원들과 함께 가정 방문과 상담에 여념이 없습니다.
0: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가장 력동적이고 개방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출입 규모가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장강 삼각주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상승한 7조 8,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입 총액의 37.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수출은 4조 9,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의 41.3%를 점했습니다. 선박 직접 회로, 로봇 등 첨단 제조품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입액은 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고급 부품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지역 첨단 제조업의 안정적인 가동과 증산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무역조치 활력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민영기업 수출입은 4조 2,200억 원으로 장강 삼각주 무역 총액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장강 삼각주는 일대로 공동건설 국가와의 수출입이

0: 2019년 병무년 공식 추모제 종알문 시조 복희 대선이 21일 감숙성 전수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대만 신북시에서도 복희 제사 행사가 병행되었는데, 이는 해협 량안이 13년 연속 함께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대호 복희 제사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전 세계 화교의 뿌리찾기 조상 제사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등 4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발령해 전통해양산업 고용규모 안정과 확대, 해양신흥산업 내 일자리 성장 동력, 혁신적 육성, 해양서비스업 신경영 형태, 신모델 발전에 대한 지원으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0: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독납코드 100% 적용을 실현하고 설계서 시공, 거래, 재생 개조 등에 이르는 건물 전생의 주기에 걸친 단일 코드 관통 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 코드는 도시재생, 지역사회관리,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1: 교통운수부 등 8개 부문이 복합운송, 난제타파 병목 해소 행동방안 2026, 2030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향후 5년 내약 1000개 주요 화물 거점의 복합운송 기능을 고도화하고 1시간 내 화물 환적 완성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연안 항구 복합운송구역 철도 인임률은 80%, 장강 본류 주요 항구 철도 인임률은 100%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0: 제28회 상해국제영화제가 21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77개 나라의 420여 편 작품을 1600회 이상 상영했습니다. 관람객 수는 연인수로 45만 명 이상에 달하고 흥행 수입은 약 3,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금작상 시상식, 중국 영화 드라마의 밤등 행사도 병행되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21일 스위스 빌겐산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가진 회담입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협상을 시작해서 80분간 쌍방은 이란 핵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고 레바논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은 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지만 협상이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21일 스위스 빌겐산에서 한창 협상 중이던 이란 대표단이 돌연 협상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레바논에서의 대린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이란에 경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재차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이란 대표단은 미국 측에 항의하고 80분간 진행한 협상을 중단하고 회장에서 퇴장한 후 내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진주당 무력 인원 여러 명을 사살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 지도자 나임 카심은 21일 화상 연설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진주당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러시아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난 하루 동안 격추한 우크라이나 고정익 무인기가 483대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데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신형 무인기를 출동해 러시아의 한 정유 공장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 무인기의 편도 비행 거리는 2,000km를 넘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진행한 2026년 미국 캐나다 메이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에스파냐 팀이 4대 0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팀을 꺾고 이란 팀과 벨지크 팀은 0대 0으로 무승부를 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불은 당시

정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프랑스 혁신기술전시회 종국기업방안의 조목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비바데크 혁신기술전시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중국 기업이 단독 또는 단체 형태로 참가해 인공지능,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 저탄소 기술 등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센터 3층 입구 정면에는 원경과학기술그룹의 부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약 4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 구역은 탄소 제로 산업단지, 스마트 전력 컴퓨팅 센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스마트 풍력 터빈 등 AI 전력 시스템 역량과 실제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전시 기간 중 이 그룹은 고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고비 사막 지역에 5kW 규모의 녹색 AI 컴퓨팅 파워 센터를 구축해 AI 시대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4세대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경과학기술그룹 장대리 사장은 AI 컴퓨팅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기존 전력망으로는 이 같은 변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은 고비수 출발해 AI 전력 시스템을 전 세계로 가져갈 것이며 AI 시대의 전력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중국 기업의 해법을 제시하고 고비 사막이 지능 문명을 잉태하는 요람이 되게 할 계획입니다. 2018년 독일 프랑크 부르트의 첫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이후 텐센트 클라우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클라우드 인프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업종별 디지털 전환 방안 등 제품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유럽은 최근 디지털 주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안은 유럽의 주권 클라우드 수요에 완벽히 부합하며 다른 업체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럽의 AI 인프라가 더욱 정비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협력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텐센트 클라우드 국제 유럽 지역 총괄 손창의 말입니다. 손창 총괄은 또 기자에게 중국 기업은 자체 제품과 기술을 연마해 돌파구를 찾은 뒤 점에서 면으로 해외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독 전시 외에도 단체로 해외 진출에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저시 전시 컨벤션 그룹이 항저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이끌고 참가해 디지털 무역 가동에 해외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같은 무대에는 시각지능, 집적회로, 량자기술, AI 분야에서 각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시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참가해 로봇과 AI 안경 등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기간 중 항주 전시 컨벤션 그룹은 비바테크 주최 측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해 향후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비바테크 최고 사업 책임자 니콜라 듀셰방은 항주 전시단이 선보인 기술 방향은 다양하고 상호 보완성이 강해 항주의 과학기술 역량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먼저 하드웨어에서 출발한 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를 확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길 바랍니다. 향양과학기술관 전시 구역에는 향양 소재 스타트업 24곳이 모여 AI과 로봇, 헬스테크, 지속 가능성과 기후과학기술 등

여러 최첨단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향강 생산력 촉진국 수석 혁신 총괄 도용해는 기자에게 유럽은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친환경 규제 측면에서 규칙 제정이 앞서있고 기준이 엄격하다며 향강의 가치는 중국 본토의 산업적 우위, 공정 역량, 응용 시나리오를 국제시장의 법률, 표준, 비즈니스 관행과 더 잘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비바테크 혁신 기술 전시회는 2016년에 창설돼 과학기술 혁신과 스타트업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AI 기술 주권, 친환경 기술, 에너지와 출행, 네트워크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혁신 기술 전시회 중국 기업 방안의 주목,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훈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기니아의 중국 교사 피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교류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권력감독제도와 규율, 법률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규범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으로 재반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급 당위원회와 당도는 당내 감독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관건적 소수, 특히 제1 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규율 검사 감사 기관은 전문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당위원회를 협조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내 감독과 기타 각부류 감독의 연결과 협동을 추진하며 연결과 협동을 심화하는 효과적 경도를 모색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과 기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 조직의 용도 역할과 심사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는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규율검사감찰기관과 규율검사감찰간부는 시종 당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충성하며 규율검사감찰사업에 충성해야 하며 당의 자기혁명에서의 직책과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이 100년 동안의 분투를 거쳐 형성한 소중한 경험과 훌륭한 기풍을 고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과 국가사업의 대국을 둘러싸고 감독을 통해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전략적 포치와 목표, 임무의 구체화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규율 검사

감사의 대우는 반드시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규율로 자신을 요구하고 훌륭한 사상 기품과 능력 자질을 달래나며 당성을 근본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강직하고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율을 집행하고 신중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당내와 사회 각 방면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종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인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우수한 다반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단결에 분투한 결과물이며 단결과 분투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가장 뚜렷한 정신적 징표가 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역사는 단결은 곧 힘이고 분투해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으며 단결 분투할 수 있는 민족만이 전도가 있고 단결 분투할 수 있는 정당만이 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다는 것, 명확한 분투 목표로 이루어진 단결만이 가장 굳건한 단결이 될 수 있고 굳건한 단결에 기초한 분투만이 가장 힘찬 분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두었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분투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해왔으며 또한 단결과 분투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이 한결같이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9,500여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시종일관 인민과 한 마음이 돼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과행길에서 개인이 괄목하는 기적을 계속 이룩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분투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백성을 염두에 두고 진리를 실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더없이 충만된 신심과 힘을 느낄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떤 오묵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당 장관 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우환에 살고 안락 속에 죽는다는 고훈을 명기하고 먼 앞날을 미리 생각해 평안한 시기에도 닥쳐올 위험 부담에 대비하는 가운데 긴밀히 단결해 간고 분투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위협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분투 역사를 쏘내려가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역사에 헌정하는 가장 숭고한 경기입니다. 올 하반기 중국 공산당은 제24 전국대표대회를 열어 지난 5년 동안의 사업을 총화하고 향후 한 시기 동안의 발전 전망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큰 국면을 통일적으로 고려해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발전과 안보,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민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환경과 국태민안의 사회환경, 깨끗하고 바른 정치환경을 적극 유지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24 당대회의 선거적 개최를 맞이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네아의 중국 교자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올 6월 기네아 서부 보파주 고바 지역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논에 펼쳐진 황금빛 벼이삭 사이로 수확기가 오가는 가운데 농민들은 갓 거둔 쌀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논 부근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에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중국 교자뼈 기네아 생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쌀 포대가 가지런히 쌓여져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의 많은 농민들에서 이런 풍요로운 수확 풍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네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서아프리카의 물탑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농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배 기술 수준이 낮아 현지의 산량 증대는 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식량 산량을 높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기네아 양국은 2019년 고바 지역에서 교자뼈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농업 전문가팀이 기네아 농업부와 함께 품종 시험과 기술 보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네아 일륜화 농업회사 장정영 총경리는 쌀은 기네아 국민의 주요 식량 중 하나지만 기네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자뼈 보급을 통해 현지의 식량 산량을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네아 보파주 고바 농업연구소 술레이만 비아와라 소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이 교자뼈 품종 세 가지를 제공하고 기네아는 일륜화 회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품종 모두가 고바 지역의 자연 조건에 잘 적응했으며 그중 두 가지 품종은 적응력과 산량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시범 기지에서 도입한 교자뼈 품종은 6가지로 늘어났고 무당 수확고가 최고 9톤에 달합니다. 디아와라 소장은 중국 교자뼈는 수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고 품질이 아주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교자뼈가 현지에서 산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종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고바 지역의 많은 논밭은 관개수로가 적고 배수시설이 나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며 전통적 재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농업 수리 시설 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육묘와 이양, 과학적 시비, 병충해 방지 등 관련 기술을 보급해 현지 농민들이 점차 현대화 재배 관리 방식을 갖추도록 이끌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교사뼈 재배에 힘써온 농업 전문가 류광우는 2020년에 기네아에 파견된 후 현지 농업 기술 교육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년간의 노력 끝에 현지 농민들이 중국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서 농가 수익이 2배 이상 향상하고 개량 종자와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 면적이 초기보다 4배 내지 5배 확대했습니다. 기네아 보파주 농업축산청 관계자 사이두바 씨라는 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향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의 선진적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더 많은 현지 농민들이 현대 농업 리념과 선진적 농업 기술을 접촉하게 됐습니다. 올 4월 기네아 아마두 울리바 총리는 코바에서 생산한 교사뼈 쌀 한 포대 양국 현병의 상징이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중국에 전했습니다. 시범적 재배부터 기술 교육, 품종 도입, 그리고 현지화 발전까지 중국의 교사뼈가 서아프리카 대지에서 끊임없이 퍼지면서 현지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일간 열린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일전에 프랑스 에비앙 레반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 후 7개국 그룹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연 2년 동안 공동 성명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의장 안에서 7개국 정상이 각자의 타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 항의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존속해온 이 부자 클럽은 내부 이견과 미국 우선의 충격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론은 국제 구도가 심각하게 변하는 배경 하에서 7개국 그룹 정상회의는 이미 시대와 동떨어진 정치쇼로 전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 기간 미국과 동맹국 간 마찰이 지속적으로 상연됐습니다. 회의 개막 당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미국 과학기술 거두에 대한 디지털 세를 취소할 것을 프랑스에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프랑스 포도주에 대해 관세 100%를 징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디지털세는 유럽 법률 체계의 일부이며 미국은 유럽인이나 프랑스인을 대신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고 프랑스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전기 자동차 보조금,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등 이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전통 동맹국 사이 마찰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경제무역 등 핵심 이제서 7개국 그룹 기타 회원국과 미국 간 이견 상의는 봉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7개국 그룹 회원국이 직면한 국내 경제와 민생 분야의 도전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7개국 그룹 회원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고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작전 행동을 개시한 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7개국 그룹 회원국의 경제 표현을 저해했습니다.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전쟁의 영향으로 유로존 경제가 2-4분기에 0.2% 위축될 것이며 앞으로 몇 달간 통화 팽창률이 4%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후 미국이 7개국 그룹 회원국에 부과한 관세 수준은 이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과 동맹국의 관세 갈등은 이번 정상회의의 분위기가 긴장한 근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대외관계위원회 연구주관 제로미 샤피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 측은 비록 내심 속으로 더 이상 믿지 않았지만 파려를 피면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고 표했습니다. 내부 균열이 7개국 그룹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면 대표성 부족은 그 영향력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7개국 그룹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부족한 것은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트리뷴 웹사이트는 기사에서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켰지만 글로벌 재부의 극단적 집중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 세금 제도 등 기타 붕괴한 불균형 문제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영합하기 위해 정상회의는 또 기후변화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를 두고 스위스 관찰신문 사이트는 이 같은 조치는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각국의 공식 개발원조 총액이 동기 대비 23%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이 원조를 대폭 축감하면서 전체 하락폭의 96%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 옥스팜 집행주인 아미타브 베하르는 세계가 심각한 기아와 빈곤, 기후 문제에 직면했을 때 7개국 그룹은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이 선양하는 이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남방에 전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7개국 그룹이 모멘트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으며 발전 도상국 지도자들을 초청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프랑스는 브라질과 케냐, 이집트 등 나라의 지도자들을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론은 발전 원조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글로벌 난방의 우려가 장기간 효과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회의 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인 익스프레스 웹사이트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조치는 7개국 그룹의 작은 모멘트 작품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 비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표했습니다. 1970년대에 나타난 7개국 그룹은 설립 초기의 경제 총량이 전 세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한때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구도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비중이 이미 40% 정도로 줄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웹사이트는 이런 배경하에서 외부는 이 배타적인 발달국 클럽이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에 과연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단대학 중국유럽관계연구센터 주인 간군판은 글로벌 관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7개국 그룹은 글로벌 사무에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평등한 대우를 거부하고 서방의 발언권을 지키려 하면서 서방의 전반적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정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모순은 7개국 그룹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핵심적 문제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수년 전부터 7개국 그룹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며 7개국 그룹은 현재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이미 대표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개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며 정상회의는 이미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극본을 반복적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진작 퇴출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도 례외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수속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화룡시에서 1.4분기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는 것으로 올해 고품질 발전의 량원 국면을 열었습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 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 거친한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광업 유한책임회사 금성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동음과 용접줄이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 거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으로 사전에 봉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 천지 펠릭 유한회사, 길림 룡흠 야급 유한회사, 연변 복성 식품 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 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 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 봉사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룡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해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총투자가 5,380만 원인 도문시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이 공사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월청진 마표촌에 위치한 이 대상은 도문시가 연변자원우세에 의탁해 문화관광 융합발전에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중점 공사입니다. 이 대상은 청년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춰 G331 일생일세라는 낭만적 의미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현지 역사 문맥과 민속 정취를 깊이 있게 융합한 몰입식, 체험식 고진 풍경구를 구축함으로써 미관성과 내포를 겸비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대상은 주로 애정쇼 공방, 홀리 공방, 애정기념품 교육소, 집산중심, 사랑박물관, 상업부대시설, 보조시설, 발해구 이상가 등을 건설하는 동시에 실외 지면을 포장하고 녹화를 실시하고 전기 난방 및 태양에너지 가로등 등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중점적으로 고풍 웨딩 사진 촬영, 전원 풍경 관광, 국풍 장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해 도문시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상 투자 기업인 도문시

0: 항해일생관광발전위원회사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G331 일생일세 월척만 대상의 조체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이어서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7월 말에 모든 시공을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꿈 해몽부터 찾나요? 아니면 복권 살까 고민하시나요? 그런데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디다가 털어놓으려고 해도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디테일은 없고 느낌만 남습니다. 이 좋은 꿈을 딴데 써먹을 시간에 오래오래 기억하려 애를 쓰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니 그래서 모든 꿈이 한순간인가 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네, 갖고 오셨는데
1: 네.
0: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는지
1: 아.
0: 저도 전혀 이제 모르는 네, 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준비했을지 궁금하네요.
1: 아, 원래 요즘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0: 네.
1: 좀 비에 관한 노래를 하자 했는데
0: 아.
1: 아, 또 비가 더올것 같아서 저번 주까지는 비가 오니까 시원하고 좋았는데
0: 아.
1: 비가 두주 연속 오니까
0: 매일 비가
1: 네,
0: 오니까
1: 이제는
0: 네.
1: 살짝 춥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죠.
1: 이제는 해가 살짝 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0: 네.
1: 네, 좀 비를 좀 이렇게 비하고
0: 가겠습니다. 자작곡으로 들려주실 건가요?
1: 아, 네, 작곡 자작곡
0: 아,
1: 예.
0: 그래요.
1: 그러면
0: 자.
1: 제가 아주 아주 자주 불렀었던 자작곡
0: 아.
1: 봄만 되면 한 번씩 꺼내는 아마
0: 네.
1: 여러분한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함께 들어볼게요.
1: 네.

0: 기회가 전보다는 많이 준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요즘에는 제가 좀 열심히 제 곡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공연 다녀야 되는데.

0: 그
1: 뭔가 그
0: 느낌이,
1: 풋풋한 그 느낌이 이제는
0: 좀 쑥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이제는 약간 좀 어색하고, 아,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1: 그럴 수
0: 네, 그런
1: 있죠.
0: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이
1: 네.
0: 먹으니까.
1: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곡을 들려주실 건데,
0: 네.
1: 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신지 힌트 살짝 줄까요?
0: 역시 꽃에 관한 노래입니다.
1: 아,
0: 이
1: 꽃에.
0: 꽃의 이 꽃이 이름이가 이 노래의 제목이 되었죠.
1: 아, 네.
0: 그리고 예전에
1: 아,
0: 음유수문회
1: 예전에.
0: 아주 저는 태어나기 전에 음유수문회에서
1: 네.
0: 어떤 젊은 아저씨 두 분이서
1: 아.
0: 요즘은 뭐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1: 아하, 네.
0: 두 분이서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죠. 기타 하나 들고 노래를 하는 게
1: 그렇죠.
0: 그런 무대를
1: 네.
0: 이렇게 보여줬던 곡인데 제가 한번 부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1: 네.
0: 일단 부르고 여러분들이 맞춰
1: 그래요.
0: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자.
0: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0: 네, 오늘의 두 번째 곡, 네, 들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릴
1: 네.
0: 때이 노래를, 네,
1: 그쵸,
0: 이제 텔레비전에서 봤었던
1: 네.
0: 그런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이 노래를 알고 계실 줄은,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1: 여기 댓글에 이제 그
0: 아,
1: 알콩달콩님께서 네.
0: 네.
1: 92년도 생인데 이 노래를 들어보셨다고. 네.
0: 네.
1: 저는 94년도 생인데 이 노래를 가사 터시 하나 안 들리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죠.
1: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저희 삼촌이
0: 네.
1: 예전에 그 클래식 기타로 예전엔 다 이렇게
0: 아,
1: 정해져가지고
0: 그렇죠. 네.
1: 삼촌이 말하는 게 예전에 한때 연기를 그 클래식 기타 붐이 한번 이렇게
0: 아.

0: 적이 있었답니다.
1: 네. 너나 나나 다 기타 한 대씩 들고 해야 좀 뭔가
0: 네.
1: 예술인이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답니다.
0: 네.
1: 그 시절을 만든 분들이 이 노래를 쓰고
0: 아,
1: 불렀던
0: 네.
1: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기타도 쳤다고. 동기타 클래식 기타를 쳤다고. 그래서
0: 연변에서 이제 기타 붐을
1: 네, 기타
0: 일으켜 주셨군요.
1: 붐이라네. 아,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듣게 되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한 분은 밀가루 공장에 출근하고 계시고,
0: 아,
1: 한 분은 뭐
0: 맞습니다.
1: 시장에서 뭘
0: 네,
1: 팔고,
0: 인터뷰까지 했었죠.
1: 네네, 뭐 파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두 분이서 모여서 거기 있었는데, 참, 라일락가 피던 그 자리에 흰눈이 내려서, 네, 언제면 또 라일락가 필까, 그 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라는, 사실 되게 투박한 가사인데
0: 네.
1: 그 선율하고 곡이 주는 그 특유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이런 노래들이 전 예전에도 가끔 지나가면 그런 말 했지만 진짜 천재는 이런 분들이 진짜 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아, 뭔가 가사랑 곡이 이제
1: 네,
0: 잘 어울리는 그런
1: 너무
0: 느낌이죠.
1: 잘 어울리고
0: 네.
1: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런 곡을 이런 선율로 이런
0: 아.
1: 분위기로 그런 가사를 쓰면서 만들
0: 네.
1: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하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이런 곡을 못 썼을 것 같습니다.
0: 아,
1: 너무 아름다운 음악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이 노래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화면이 제일
1: 아,
0: 먼저
1: 그렇죠.
0: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0: 화질도 안 좋은 그 기타 치시던 그
1: 맞습니다.
0: 화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1: 그
0: 같은데.
1: 화면이 그렇게 레전드로 남을 줄은
0: 아,
1: 생각을 못했죠.
0: 그렇죠. 네. 이제 아쉽지만 또 저랑 마웅 씨는
1: 또
0: 인사드려야 될것
1: 시간이 또
0: 같습니다.
1: 이렇게 빨리
0: 네,
1: 지나가네요.
0: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 인사 또 마웅 씨 간단히 드릴까요?
1: 네,
0: 네.
1: 사실 봄이 와도 빨리 이제는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0: 아니요.
1: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서
0: 그렇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어야 되는 여름인데 아직도 뭔가 봄 날씨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네.
1: 그래서 뭔가 봄이 없이 여름이 확올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봄날에 또 삶에서 또 일상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또
0: 네.
1: 다음 주에 더 아름답고 재밌는 또 우리의 연변 음악들을 들고 여러분들과 분享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다음
0: 그래요.
1: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저도 마웅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네,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함께하게 되는 문화 코너입니다. 돌아보는 내 인생, 오늘 시간에는 또 어떠한 글들이 실려있을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된 작품, 김경기 씨의 작품과 정대식 씨의 작품이 방송됩니다. 몇 해 전에 성공한 부부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어느 교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났다. 엄마의 역할을 잘하였다는 표준의 하나가 자녀한테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엄마한테는 여성의 장생불로약인 호기심이 있어요. 그렇다. 외국의 웅진조기 교육의 첫 번째 교재가 호기심 깨치기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호기심을 깨치는 것이 인생의 첫 수업이며 모든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장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세상 만물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잃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 더 빨리 늙어가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게 되며 점점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나는 1969년에 초중을 졸업하고 17살에 도나 시골에서 몇 년간 집채호 생활을 했다. 시대를 잘못 만나 공부할 시기에 수학 공부 이론 2차 방정식도 배우지 못하고 너무 일찍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배우지 못한 서름이 한으로 맺혀 있었고 실제로 사업에 참가하면서 막히는 애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때 그 아쉬움이 동력이 되어 15년간 꾸준히 여러 전문 분야의 지식으로 자신을 충전시켜왔다. 기나긴 세월, 540주나 되는 토요일은 배움의 날, 축적의 날이었고 리더십 방송 100여 편의 문장은 그동안 그런 파란만장한 내 인생의 발자취였다. 아마 내가 이루지 못한 그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키워서인지 아니면 못 말리는 엄마의 열정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딸애가 너무도 대견스럽게 청화대학에서 석사학 과정을 마쳤다. 딸애의 졸업식 날은 내 인생의 제일 기쁜 날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종일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감격으로 눈물 범벅이 되어 온 밤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딸애가 감사하게도 엄마의 원을 통쾌하게 풀어준 셈이다. 오늘 그렇게 자랑스런 딸한테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 어린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너무 좋다. 아무렴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나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 대견스럽다. 최근 15년 세월을 걸어오면서 나의 자아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배움을 향한 열정과 뭐든 파고들고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었다. 오늘은 내가 어린애 마냥 딸 앞에서 좀 뽐내고 싶어진다. 엄마가 몇 가지 자격증을 땄을까? 어디 맞춰보렴. 운전면허, 회계사. 딸애는 엄지손가락을 쭉 내밀며 엄마가 이렇게 휘황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기반은 자신감과 용기예요. 항상 소녀 같고 또 카리스마 넘치는 엄마 너무 멋져요. 딸이 인정해주는 엄마의 두 번째 모습이다. 자신감이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속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잠재된 능력까지 총동원되면서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1994. 놀이터도 없고 게임장도 없는 시댁에 새로 나온 업종인 것만큼 운이 좋게 잘 운영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면서 애로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0: 배포가 좋게 시작한 사업이 만에 하나 실패로 이어지는 날에는 상상하기도 무서운 효과들이 연이어 초래된다. 그 천문 숫자와 같은 대복음, 주위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 가족의 신뢰,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해 났다. 개업 초창기부터 사처에서 무지막지한 깡패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1: 로바에 로라 신어주어, 로바에 돈을 구워주어
0: 라며 억지를 부렸고 내 두 눈으로 무리 싸움에 심지어 칼로름까지도 직접 목격했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기 배에 현금이 든 띠를 띠고 기차를 두세 번 갈아타면서 딱딱한 의자에 꼬박 2, 3일씩 앉아 하문까지 가서 신을 구입해다 팔던 일. 참으로 별의별 예견치도 못했던 고생으로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는지 모른다. 지금 와서 다시 돌이키기도 싫은 소름끼치는 기억들이다. 그러한 역경들을 용케도 이겨내고 오늘같이 쨍하고 해뜰 날을 맞이한 데는 바로 내 딸 소란이가 인정하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재부,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엄마, 엄마는 그때 40대 초반이었죠. 이제 우리 엄마도 어느새 60이 넘었네요. 엄마의 후반생도 보람차리라 믿어요. 특히 엄마는 여성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지니고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선줄꾼이잖아요. 딸이 인정해주는 엄마의 세 번째 모습이다. 소란아, 아빠가 엄마를 뭐라고 놀려주는지 아니? 느닷없는 내 말에 딸애가 호기심에 찬 눈빛을 보이며 내 옆에 바싹 붙어선다. 내 아빠가 날 보고 당신은 시장보다는 덜 바쁘고 어느 부문의 국장보다는 더 분망히 보내는 사람이요 라고 하더라. 내 말에 딸애는 진짜 그렇다며 머리를 끄덕였다. 남편 눈에 시장 보금으로 바삐 보내는 나는 이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4년간 쭉 주황이민 방송국 조선어 방송 여성 프로의 7분 강의를 견지해왔다. 또 10여 년간 무료 리더십 강의를 도합 50국이 진행해 1,500여 명의 우수한 리더를 양성해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미래 사회 지도자 교육을 견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꽃망울, 사랑으로 가는 길 등 공익사업에 저그마한 힘이나마 기여하고 있다. 참사랑과 나눔으로 사는 인생은 너무도 보람차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생을 나는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 행복열차에 몸을 싣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고 있다. 내일도 모레도 스케줄로 꽉 잡혀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며 나의 가치관의 실현이다. 아름다운 석양노을을 배경으로 저녁 해가 아쉬운 듯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간다. 그래, 내 인생 후반전도 아쉬움 없이 아름답게 보람있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지 밥 먹고 잠자고 아무 목표 없이 살아간다면 참으로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부여한 사명을 지니고 책임감으로 밝은 사회 만들기에 한자루의 촛불이 되어 불우이웃 돕기, 우리 민족 살리기, 미래 사회자 지도 리더십 교육, 우익을 보전하기 등 사회에 유익한 일들을 찾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련다. 내 삶의 비타민, 내 인생의 버팀목, 사랑하는 딸 소란아. 엄마를 인정해줘서 고마워. 기대해도 좋아. 지켜봐줘. 엄마 후반생 더 멋지게 살 거다. 네, 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화려한 꾸밈보다는 바로 용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 훌륭한 딸 소란이를 키워낸 김경기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연기리민 방송국에서도 딸 소란 씨를 또 모셔와서 이제 40분이나 되는 생방송 특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너무나 훌륭한 딸을 키워내셨고 또 너무나 훌륭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김경기 씨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하여 정대식 씨의 30원 함께합니다. 30원 정대식. 오늘은 휴일이라 좀 늦잠 자려고 하는데 아침 7시부터 핸드폰 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대식아, 나 철기야. 한국에 나갔던 철기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안 될 것 같다. 너 언제 한국에서 들어왔니? 며칠 전에 왔다. 아마도 아버지가 며칠 넘길 것 같지 못하다고 해서 죽어도 병원은 안 가겠단다. 내가 심혈관 전문가이니 한번 와달라. 우리 아버지도 널 꼭 보고 싶다는구나. 철기는 용정시 덕신향 한 고향 초중 동창생이다. 헐레벌떡하는 철기의 다급해하는 숨소리에 나는 세수도 못하고 옷을 부랴부랴 입고 택시를 탔다. 인젠 철기 아버지는 여든을 훨씬 넘겠는데. 솔직히 나에게 철기의 아버지는 가슴에 옹으로 남아있었다. 동네에서도 린색하기로 소문난 깍쟁이였다. 시골길에서 나무꼬챙이나 녹슨 못이나 지어 돼지똥을 보아도 그저 지나가는 법이 없이 꼭 집으로 갖고 가곤 했다. 철기의 아버지는 종례로 동네 뒷놀이에 참가는 법이 없어서 마을 어른들은 구두쇠라고 불렀다.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저렇게 절약하면서 사는지. 동네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도 절약해서 그런지 철기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였다. 그때 10대인 나도 철기는 좋았건만 그의 아버지가 싫어서 철기네 집을 가기 싫어했다. 그는 구두쇠와 우리 집 사이에 거래가 생긴 줄 그 누가 알았으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두 달 전이었다. 평소에 성격이 칼날 같은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 10남매를 키우느라 어머니도 몇 년 전부터 병을 안고 살았다. 어머니를 시골에 홀로 둘 수 없었던 우리 형제들은 의논 끝에 도문 벽수에 있는 형님네 집으로 모셔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자연히 낡은 초가집을 팔지 않을 수 없었다. 불시에 집을 팔아야 했다. 그때 임자가 나섰는데 바로 철기의 아버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은 터도 좋고 울타리도 넓으니 집은 낮지만 못 받아도 500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도 500원으로 흥정을 시작했다. 사실 철기네 집은 그때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으므로 500원을 성큼 낼 수 있다고 어머니는 믿고 있었다. 그런데 철기의 아버지는 굴뚝이 비뚤었어, 돼지 우리를 다시 지어야 하오, 울바자 나무가 다 썩었어 하면서 깎고 또 깎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전에 해놓은 나무 10단까지 주겠으니 500원 달라고 했지만 철기의 아버지는 끝내 30원을 켜는지도 모른다. 또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후에 내가 의학원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대식이 왔어요! 철기가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침대에 누워있는 철기의 아버지는 마른 나무처럼 말라있었다. 목에서는 가래가 끓고 가끔씩 기침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안쓰럽고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의식만은 또렷했다. 철기의 아버지는 침대여 밑에서 가까스로 옛날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나한테 내밀었다. 미안하다. 너의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너의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너무나 큰 빚을 졌구나. 그때 두지 못한 30원이다. 순간 뜨거운 그 무엇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며 목이 꾹 막혔다. 아, 철기의 아버지는 그 30원을 잊지 않고 돌려준 30원은 아직도 나의 서랍에 남아있다. 가끔 그때 당시 1원짜리 돈 30장을 들여다보노라면 착잡한 사색에 눕혀 빠져들곤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하던 말이 떠오른다. 전복이야, 너 네 다음 그거들랑 절대 너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린색하지 말거라.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거라. 어쩌면 그 30원이 나의 운

운명을 개변시켰고 그 30원이 나한테 그 어떤 인생의 도리를 터득시켜준 것 같다. 의사 사업을 하면서 나는 가끔 휴일이나 명절이면 연길에서 80리 떨어져 있는 덕신향 양로원을 자주 찾아간다. 그곳에는 외롭고 시름시름 앓는 노인들과 지력장애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자선 사업을 견지한 지도 온갖 20여 년이 지났다. 언젠가 이런 시를 읽은 적 있다. 가난하다고 다 린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린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 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린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있다. 린색함은 겁약이 아니다. 후함은 랑비가 아니다. 린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랑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준결하게 겁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린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철기 아버지 세대들이 산 시대는 너무나 못 살았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박스의 정대식 씨의 30원 읽어드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해 나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대식 씨는 30여 년간의 과도한 의료 사업의 피로로 엄중한 간병에 걸려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득불근 반년 동안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또 지나간 날들을 회억하면서 어느 날인가 문득 글로 적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담을 쌓았던 우리 글로 쓰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정교적으로 뭐 우리말, 우리글, 우리 문학을 배우고 싶었는데 연변대학 김홍 교수님께서 또 이 석화문화학원을 소개해줘서 지금까지 석화 교수님과 여러 학원 선배 선생님들의 지도와 관심하게 이렇게 문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많은 성적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석화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의 지도하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의학과 문학 수양을 겸비한 의사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하여 성심껏 봉사할 타산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의덕이고 위대한 의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정선학의 해피라디오 문화코너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없습니다. 쉴 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르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빛 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타오키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스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내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1952년에 발표가 된 로인과 바다는 얼핏 아무런 재미가 없는 황당하고 비폐한 한 로어부의 세계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인이 고기와 싸우는 과정을 우리들이 인생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활을 하는 바다는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무대이며, 그러므로 그 바다는 로인에게 적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고기까지도 적이 아닙니다. 바다는 로인의 삶의 터전이며, 고기도 어쩔 수 없이 로인과 싸울 뿐 그들 사이는 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어도 자연의 섭리를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를 하는 강탈자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상어로서는 자신의 삶이며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작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인은 어부로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비록 뼈뿐이지만 거대한 등뼈를 가지고 귀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의미는 인간은 죽을지는 몰라도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로인의 독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로이는 쉼없이 꾸준히 노를 저었다. 로이는 크게 힘을 주지 않고 노를 저어 나갔고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때로 조류에 의해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었지만 바다는 잔잔하고 평온했다. 그는 노젓는 힘의 3분의 1을 조류에 맡기고

자신의 힘을 덜었다. 나리발과 주위를 살펴보니 그 시간에 예상했던 곳보다 훨씬 멀리까지 나와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그 깊은 우물 속을 뒤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구나. 오늘은 갈고등어나 다랑어떼가 있는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그곳을 먹으러 온 큰 고기가 있을 게다.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아직 날이 채 밝아오기 전에 그는 낚싯대를 들여오고 노를 놓았다. 배는 조류가 흐르는 대로 맡기고 있었다. 먼저 미끼 하나는 40길 깊이에 내렸다. 두 번째는 75길,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 120길 깊이의 푸른 물속에 내려두었다. 미끼는 저마다 낚싯대 고든 부분에 거꾸로 매달려 실로 꽉 꿰매져 있었다. 그리고 불쑥 내민 곳, 즉 굽은 곳과 낚시 끝에는 싱싱한 정어리로 덮여 있었다. 정어리마다 두 눈이 깨어져 있어서 마치 불쑥 나온 쇳대에 달려있는 반달형 화환 같아 보였다. 미끼는 아주 좋았다. 낚싯줄 가까이 온 큰 고기에게도 입맛 도는 냄새일 정도로 미끼는 어느 한 부분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소년이 미끼로 가져다 준 싱싱한 새끼 다랑어 두 마리는 마치 추처럼 가장 깊은 곳에 들여온 두 낚싯대에 달려 있었고 나머지 두 줄에는 전에 한 번 쓴 커다란 푸른 정어리와 누런 련어가 달려 있었다. 이 미끼들은 한 번 쓰기는 했지만 아직도 원형 그대로 물이 좋았고 거기다 싱싱한 정어리를 곁들여서 냄새를 피운 것이 고기를 끌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줄마다 커다란 연필만한 굵기로서 진한 초록빛 막대기에 올가미를 매여놓았기 때문에 고기가 와서 미끼에 닿거나 당기거나 하면 막대기가 기울어져 있게 되어 있다. 또 줄마다 40길짜리 두 사리씩 있어서 이것이 다른 낚시에 붙어있는 예비사리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고기는 300길의 줄을 끌고 갈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로이는 배전에 있는 낚싯대 세계가 기울어지지 않는가를 지켜보면서 물속에 들여온 낚싯줄이 아래우로 똑바로 하여 일정한 깊이에 머물러 있도록 잔잔히 노를 저어 나갔다. 날이 상당히 밝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바다에서 아침 해가 연한 빛을 내며 떠올랐다. 로이는 멀리 다른 고깃배들을 보았다. 해안 쪽으로 물결 넘어 조류를 따라 흩어져 있었다. 점차로 햇빛은 밝아지고 섬광이 되어 무르를 환히 비추고 해가 좀 더 밝아오자 평탄한 바다는 그 빛을 로인의 눈에 반사시키고 있었다. 로인은 눈부심이 심해지자 바다를 들여다보지 않고 노를 저어 나갔다. 그는 물속을 들여다보고 캄캄한 물속에 똑바로 들여온 낚싯줄들을 지켜보았다. 로이는 누구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우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캄캄한 물속 어느 깊이에서든 그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어김없이 미끼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는 고기를 잡는 것이었다. 다른 어부들은 낚싯줄을 물결이 흐르는 대로 내맡기고 있어서 100길 깊이에 들이우고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도 실제로는 60길에 떠있는 때도 흔히 있었다. 그렇지만 로이는 생각했다.

정확하지. 다만 나는 운을 못 만난 것뿐이다. 그렇지만 누가 알 수 있나? 오늘은 행운이 있는 날이지. 하루하루가 새날이고 날마다 운이 좋을 순 없지만.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계획하고 해나가야 해. 그래야 운이 따를 때 놓치지 않을 테니까. 해가 떠오른 지 두 시간이 지났다. 이젠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아프지 않았다. 그의 시야에 보이는 배라고는 이제 세 척밖에 없었다. 그 배들도 멀리 해안 가까운 쪽에서 조그만 수면으로 나와 있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전국교육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인재 양성 방식, 학교 운영 모델, 관리 체제, 보장 기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건을 갖춘 대학교가 인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대학교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되며 대학교가 자기 특색을 살리면서 각이한 학과 각이한 측면에서 인류를 지향하도록 경교해야 합니다. 시험 및 모집 제도를 개혁해 학생들의 성장, 국가의 인재 선발, 사회 공평이 진정으로 유기적으로 통일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교원, 학생,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혁해 단순히 시험 점수 순위로 교원을 평가하고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진학률로 학교를 평가하는 평가 방향과 방식을 단호히 개변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진학률에 근거해 장려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을 개혁해야 하며 진학률을 프로젝트와 경비 배정, 우수 및 선진 평가 등과 연계시키는 암묵적인 관행도 개혁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개혁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건적인 사업으로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이를 직접 책임지고 조율하고 감독 검사하며 통일적인 계획과 조류를 강화해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개혁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교회 강습기구가 교육법칙과 학생들의 성장 발전 법칙에 배치돼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과외 부담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및 교수 질서까지 교란시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교육업이 리익을 추구하는 산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강습 기구를 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교회 강습이 인재 양성의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운영 체제 및 교육관리 개혁을 심화해 교육사업의 발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육체계를 자랑하고 있는 한편 도농 간 지역 간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민 대중의 교육 수요에도 아주 큰 격차가 존재하는 등 아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하고 복잡한 교육사업을 잘 운영하고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학교의 자기 단속 및 자기 발전 기제가 완비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리가 지나치거나 부재하거나 잘못되거나 부실하며 사회적 참여가 부족한 등 문제에 비추어 학교 운영 체제 및 교육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교육 분야의 운영 능력과 운영 수준의 현대화를 주시

0: 진행합니다. 기층의 반응에 의하면 지금도 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세부적이어서 학교 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학교를 위해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하는 경우에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인력, 재력, 물력에 대한 관리는 여러 부문과 관계되며 그에 관한 일부 정책과 방법들도 오래됐기에 상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에는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고 학교는 자기의 주업이 있는 만큼 각급 당규원회와 정부는 불필요한 검사와 평가를 줄여야 하며 걸핏하면 행사 조직을 위해 학교의 휴관과 함께 인력과 장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투자 유치, 철거 등 임무를 학교에
1: 인지해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 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시장에 나가 팔려고 자루에 소금을 잔뜩 담아 당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등에 실은 당나귀는 한참을 걷다 보니 등이 아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당나귀는 이렇게 매일 소금 자루를 나르느라 지쳐 있었죠. 얼마쯤 가니 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히히, 이렇게 좋은 방법 두고 내가 그동안 왜 무겁게 다녔을까? 아싸, 신난다. 히히히. 당나귀는 잔귀를 부렸고 소금 장수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에잇, 이런 꾀 당나귀 같으니라고. 내가 요 녀석을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소금 장수는 다음날 당나귀 등에 집채만한 커다란 자루를 실었습니다. 당나귀는 헉, 뭐야? 왜 이렇게 큰 자루를 가져오는 거야? 하며 놀랐지만 이 자루는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솜을 잔뜩 넣은 솜자루였거든요.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개울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에서 일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젠 짐이 가벼워졌겠지? 히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당나귀는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솜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당나귀에게 소금 장수는 고삐를 끌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자. 갈 길이 멀다. 어서 와. 당나귀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꾀를 부리다. 이게 무슨 꼴이람? 아이, 무거워. 당나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꾀 당나귀 같다입니다. 이 속담은 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피해를 본 당나귀와 같이 잔꾀를 부리어 몸을 슬슬 사리다가 혼살이 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는 잔꾀와 편법은 잠시 눈가림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일이 드러나고 본인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잔꾀는 잠시 눈가림으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3: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우리의 눈 건강은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1.0에 도달하기만 하면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생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눈

건강은 전 생명 주기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진시 안과병원 시광센터 주임 리려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0세부터 8세까지는 선천성 눈 질환을 예방하고 사시와 약시의 검진을 잘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인 것이 중요합니다. 8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시기는 근시 예방 통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 안경을 착용해 시력을 1.0으로 교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부터 40세 사이의 이 단계에 장시간 영상 단말기를 사용하면 시력 피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심지어 굴절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시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 원시 또는 란시가 없어도 기능성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어 로안 단계에 접어든 후에는 단순히 돋보기 안경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등 연령 관련 눈 질환을 예방하고 시각 상태를 젊은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목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목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로 그 변화가 쉽게 감지되고 신체의 전반적 건강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은 네 개의 특징이 있답니다. 먼저,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목 부위의 피부는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뚜렷한 색반, 침착 혹은 붓기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부색, 햇빛, 근림, 체온, 정서 등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노란색을 띠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붉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종기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선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고 일반적으로 이상한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 부위에는 갑상선, 인후, 기도, 식도, 림파절 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의 병변은 부피 증가로 인해 목 공간을 차지하고 목 부위를 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연암입니다. 건강한 목은 자주 요연하고 큰 폭으로 회전하고 기울일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이고 젖히고 옆으로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 일하는 등 나쁜 자세는 목과 목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고 경직되게 할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목이 비틀리거나 외상을 입는 등 상황도 근육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목둘레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목둘레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38cm를 넘지 않고 건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 35cm를 넘지 않습니다. 네,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저혈압이 발생할까요? 네,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약물 사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압이 점점 낮아져 결국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고혈압제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사용을 규범화하면 혈압을 기준치에 안정적으로 도달시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혈압의 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끊는 환자도 있지만 고혈압은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입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약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혈압이 잘 조절되기에 정기적으로 제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기적인 재진을 통해 의사는 병세의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조정해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서일까요? 네, 간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병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사람 만성 간 질환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면 간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간 경변증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비만과 당뇨병 환자가 늘면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도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암 진단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한뒤 이상 소견이 있을 때 CT나 MRI로 종양 크기와 위치, 진행 정도를 평가합니다. 치료는 종양 크기와 개수, 간 기능 상태, 전이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일찍 발견하면 수술이나 간 이식, 고주파 열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간동맥 화학 색전술과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 치료 등을 활용합니다. 화학 색전술은 간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에 혈관을 막는 물질과 항암제를 주입해 산소와 영양을 차단하는 식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가 어려운 간암 환자에게 널리 시행됩니다. 전문가는 간암은 음주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과 지방간, 간 경변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5월 초하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6라운드 경기가 우리시에서 펼쳐졌습니다. 동북리그 연변 제2현장이 관광명소와 연동해 축구 열기를 달고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우리시에서 야간 문화관광 음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20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6라운드 경기가 우리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재홍성, 조정협 조석 주금성이 현장을 찾아

0: 대학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팀이 홈장에서 장춘팀을 맞아 경기를 치르면서 성내 두 강팀의 맞대결이 성사돼 경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먼저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출연진들은 붉은 해 변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연변의 독특한 민속 풍정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생동하게 보여줬는 바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면서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힘차고 박력 넘치는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의량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축구인들의 투쟁 정신과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량 측 선수들은 경기 시작과 함께 빠르게 경기 흐름에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정확한 패스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중거리 슛등 멋진 장면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매번 공격과 수비가 맞부딪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변팀은 0대2로 장춘팀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 조에서는 문화관광 및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운영해 스포츠 경기를 매개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구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스포츠 경기 자체가 도시를 알리는 훌륭한 명함이기에 대규모 인파와 관심도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이 협동해 문화관광, 상업,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무형 문화재 체험과 특색 음식, 민속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해 경기 관람과 관광, 미식 체험, 특산품 구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경기장의 열기를 경기장 밖까지 확장해 경기 행사로 형성된 유동량이 더욱 뚜렷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청단 길림성 위원회 부석이 마경혜,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로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지도부 성원,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리그 연변팀의 첫 홈경기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과 장춘의 특색 있는 문체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져 경기장 전체가 스포츠의 열정과 인문적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의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경기 전 과정에 걸쳐 펼쳐진 특색 응문과 문체 공연은 경기장의 가장 눈길을 끄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명곡 붉은의 변강비춘회가 이중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이 작품이 창작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변경 각 민족 군중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정겨운 시대의 선율로 현장 관중들의 공감과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에 올라 경기에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공연 성세장홍은 웅장한 무대로 무형문화재의 계승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프타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를 저유를 선보였습니다. 70년 동안 사랑받아온 이 노래는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소중한 추억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피날레 무대 화성동유는 경기장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100여 명의 출연진과 연변 용정커시안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함께 무대에 올라 춤을 선보이며 전통 민족 미학과 현대적 유행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연변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인기 IP를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열기는 계속 고조되었습니다. 200명으로 구성된 연변 명태 응원단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돼 기존의 명태 파도 응원에 장백산 인삼 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조제 응원 체조와 명태 전용 응원 체조를 선보이며 경기 분위기를 띄우는 동시에 연변 특색 상품 홍보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연변 응원단 장윤은 인삼 장식을 머리에 하니까 예쁘기도 하고 연변을 대표할 수도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장춘 축구팬은 연변 명태는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와서 명태도 맛보고 가장 뜨거운 동부그리그도 관람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연변 응원단은 양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선물하며 건강과 활력을 기원했습니다. 각 축구팬 협회 응원단도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며 진한 홈경기 분위기를 조성했고 연변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종전 커시안팀 선수과
0: 관광객들이 모여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축구 향연을 즐겼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오절 연휴와 맞물려 종국 시민과 관광객들은 몰입식 조선족 민속 풍정 체험을 즐기면서 동시에 축구 경기의 열정을 만끽했습니다. 연결 시민 단가은은 평소에도 축구를 좋아하고 올해 동부그리그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연변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마케팅 총감독 장진명은 동부그리그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민속원에서도 단오절 기간 그네뛰기와 널뛰기, 전통씨름 경기 등 다양한 체육 및 무용 공연을 준비하여 관광객들이 민속원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동부그리그를 관람하면서 다채로운 연변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부르하 통합안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마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열의 방주 부도의 대형 전광판 앞에 모여 음식도 맛보고 축구 경기 생중계도 시청했습니다. 강변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축구 경기의 뜨거운 열기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연결시민 소박아는 연변 사람으로서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런 축구 성년까지 열려 시민들이 더 좋은 생활체험과 축구체험,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했습니다. 열애 방조 대상 총경리 진붕은 이번 활동기간 초점 행사를 비롯해 유람선 상품도 새롭게 준비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부르하 통합안에 와서 유람선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며 강변 경치와 축구 경기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1: 6월 19일 저녁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매력 넘치는 연길 정겨운 단오절 만끽 주제 활동이 인터넷 인기병 맞은편 연변대학 정문 동쪽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시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과 시문화관, 여러 사회단체가 공동주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6가지 특색 민속체험 항목이 마련돼 전통 단오절 문화와 조선족 민속문화를 깊이 있게 융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연길만의 독특한 명절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은 시종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속음식 시식구역에서는 향긋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으며 순대와 찰떡, 막걸리 등 조선족 특색 음식들이 한자리에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연변의 독특한 맛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군중들이 상호체험을 통해 전통 명절 문화의 깊은 내포를 느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매력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연길 문화관광은 앞으로도 민족 문화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연길 특색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의 매력을 진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습니다.
0: 6월 19일 단오절 저녁 우리 시토 관광명소에서 야간 문화관광 음악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전도시 음악파동 음악문화해민 단오절 특별공연이 인터넷 인기병 맞은편에서 펼쳐졌고 류광성하 악동연결 군중성 문예공연이 비나울랑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쾌한 선율은 도시의 밤을 수놓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야간 문화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전도시 음악파동 음악문화해민 활동은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단오절 특별 공연 외에도 정기 공연은 6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지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연변대학 정문 서쪽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활동은 전도시 음악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문턱 없이 개방되며 전민 노래 부르기와 상호 교류를 핵심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노래 맞히기와 이어 부르기 등 흥미로운 게임도 함께 마련됩니다. 명절 기간에는 특색 전용 공연도 열어 전

0: 배우들이 민족 가무와 민속 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날 저녁 류광성하 악동연길 군중성 문예 공연도 불화동화 비나 울랑에서 펼쳐져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두 갈래 야간 문화 관광 음악 활동은 우리 시가 공공 문화 봉사를 최적화하고 시민 친화형 야외 음악 무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 해빈 실천입니다. 활동은 기존의 실내 극장 공간을 벗어나 우수한 문예 공연을 도시 공공 공간으로 옮겨와 본지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길의 밤에 짙은 문화예술의 색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1: 6월 22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정상이고 강수량은 또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9.5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갔다가 26일부터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에서 8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12mm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소나기 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부문에서는 23일부터 25일 낮 사이에 천둥번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부적인 벼락과 단시간 강한 비, 우박, 뢰우강풍 등 기상재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강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질 수 있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농사 활동에 비교적 유리해 제때에 잡초 제거, 비료 조기 작업을 실시해 작물의 생장을 촉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고중립 시기 간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기에 수험생들과 도시농촌 주민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하고 감기 등 질병 예방에 주의 돌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최림이었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상큼발랄할 방시연입니다.
3: 친구들,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0: 친구들, 우리가 매일 그냥 흘려보내는 등하교 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 매일 15분씩 1년간 모은다면 약 10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1: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럴 때 간단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그냥 집에서 멍때리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아침에 등교하기 전 그냥 흘려보내는 짜투리 시간들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2: 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매일 5분씩 독서를 한다면 한 주에 35분간, 한 달이면 1050분을 독서하게 되고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모여져서 1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 할까요?

0: 가지고 계속 사용하던지 휴대폰이 없을 경우 불안 증세를 보인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1: 휴대폰 없이는 잘 못 지내고 답답한 증상이 가끔씩 느껴져서 중독이란 단어를 연관 지어보면 현재 휴대폰 사용은 집착을 넘어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네,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는 것과 또 청소년이 휴대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부담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졌으니까 나도 꼭 소유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의 심리가 이 휴대폰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청소년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성장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 어린이들까지도 이러한 청소년 휴대폰 사용에 심각성과 피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0: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에는 전자파가 있다고 하던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전자파란 전계와 자계가 직결을 하면서 공간으로 퍼져가는 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경우 전자파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친구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의 인체는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준치는 휴대폰을 30분간 사용했을 때 체온을 섭씨 1도 올리는

0: 더 떨어져 나갑니다.
1: 그것이 때에 주된 성분이지만, 물론 여러 가지 먼지도 함께 섞여 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제와 오늘의 피부는 다른 것입니다.
2: 네,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어제와 오늘이 새롭게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친구들, 방귀는 왜 낄까요?
2: 네, 우리 친구들 참 많이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뽕 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방귀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갑자기 민망한 소리와 함께 냄새가 도대체 그럼 방귀는 왜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일까요?
1: 뱃속에서 쓰이고 남는 음식물에서는 가스가 생깁니다. 작은 상자 소장의 윗부분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았던 음식물이 찌꺼기가 작은 상자의 아랫부분과 큰 상자, 대장에서 분해되는데 그때의 수소가스와 탄산가스, 암모니아, 황화수소, 에탄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가스의 대부분은 상자에 흡수되어 버리지만 발생하는 양이 많으면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것이 방귀이죠.
2: 네, 방귀 소리가 창피스러워서 억지로 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창자 속에 가스가 꽉 차있게 되지 않을까요?
1: 이런 일이 잦으면 배가 부른 것 같아서 밥을 먹기가 싫어집니다. 방귀가 너무 작거나 냄새가 심한 것은 소화가 잘안 되거나 창자에 병이 생겼을 때입니다.
0: 수술하고 난 뒤에는 꼭 방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죽을 먹기 시작합니다. 방귀가 나온다는 건 창자의 활동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2: 네, 그래요. 친구들, 방귀 얘기를 하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겠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곤란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귀 소리가 창피스러워서 억지로 참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자 속에 가스가 꽉 차있게 되기 때문에 배출을 해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노래 한곡 함께 듣겠습니다. 진달래 고속열차 띄워드립니다.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어느 학교나 학생 친구들이 모두 줄뛰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줄뛰기 할 때는 어떤 것에 꼭 주의를 해야 할까요?
1: 줄뛰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그냥 뛰면 하는 거 아닐까요?
2: 아닙니다.
1: 그럼 어떤 주의점이 있어요?
0: 네, 어떤 꼬마 친구들은 뛰줄을 갖고 아무렇게나 놀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든다면, 뛰줄로 자신이나 다른 꼬마 친구들의 몸을 묶어서 숨쉬기조차 어렵게 하는데요. 이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1: 어떤 꼬마 친구들은 뜀질로 다른 꼬마 친구나 애완견의 허리를 쫄라

0: 이랴이랴 하면서 수레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꼬마 친구나 애완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1: 물론 줄뛰기를 할 때도 우리는 앞뒤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곳에서 놀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2: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후리치기도 쉽고 물건을 걸어당겨 쉽게 망가뜨릴 수도 있으며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3: 네. 네, 방금 줄뛰기 할때 안전범을 친구들에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많은 친구들 또 공을 가지고 놀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1: 축구공은 그냥 차는 거 아닌가요?
0: 아니죠. 축구공을 그냥 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공을 어떻게 갖고 놀아야 안전할까요?
1: 거무공은 블록하고 동그란 배를 갖고 해서 밟으면 굴러가죠. 때문에 우리
3: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참 신나하는데요. 공이 당연히 밟으면 굴러가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공을 발로 밟으면 안 됩니다. 밟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더 많이 아프니까요.
0: 우리가 공을 갖고 놀 때는 어른들과 함께 알맞은 곳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놀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차거나 몰 때는 발 밑에 주위를 돌려 공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공을 전달할 때나 공을 받을 때, 또 준비를 잘 했다가 던질 때나 받을 때 공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속도가 빠른 공을 받거나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공을 받을 때는 기교를 써야지 억지로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려주고 싶네요.
1: 공을 갖고 놀때 다쳤다면 꼭 제때 부모나 선생님을 불러 어디 다쳤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눈을 다쳤다면 손으로 비비지 않고 어른들이 와서 살펴본 다음 처리하도록 합니다.
2: 공을 찰 때는 유리나 화분과 같이 깨지기 쉬운 곳을 향해 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 네, 우리 친구들에게 공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항상 나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건강 열차 마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4: 안녕히 계세요.
5: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6: 人生的旅程，又何尝不是一种阅读？
7: 你好，帮你打开阅读灯吧。
8: 好的，谢谢。
6: 有的书要在文字中读，有的书要在生活中读。从书中汲取智慧，也把走过的路标记进人生的字里行间。阅读，生活。

0: 견인하기까지 현재 농가의 활약상은 크게 돋보입니다. 농민들의 자발적 로무 송출에서 30여 개 드는 전국 발전이라는 대국면에 착안해 동서부 협력 사업이 전면 승격했습니다. 한편 상해 연구개발과 운남의 지선은 신소재, 생물의약 등 용역에 초점을 맞추고 상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와 지역본부를 공명해 설치하도록 요치했습니다. 상해시 운남 지원 간부 연락조 조상 양 씨는 올해는 상시와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로서 복권과 영화 간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한 한편 산업협력, 로무협력, 소비협력, 교육과 의료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상해와 운남의 우세를 보완하며 량 방향 용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빈곤 해탈 공략전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 진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과도기의 동서부 협력 기제를 통해 소부 지역 농촌 노동력 500여만 명의 취업을 실현했으며 그중 빈곤 해탈 노동력이 300여만 명에 달합니다. 동서부는 또 산업단지 800여 개를 공동 건설하고 소부 지역에 7,500여 군을 투자하도록 기업을 인도해 산업 집단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동부성의 6,500여 개 병원, 학교가 소부의 7,700여 개 병원, 학교와 맞춤형 지원을 실현했으며 쌍방이 상호 파견한 교원과 의사는 연인수로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부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수는 부단히 향상했습니다. 귀도성 준이시 모천 계르족 묘족자치원 인민병원 부원장 곽광훈은 동서부 협력이라는 좋은 정책과 지원 전문가의 도움으로 6개 진로과를 추가하고 림상관은 자주적으로 100여 개 신기술, 신프로젝트를 전개해 현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전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의회 전망계획 요강은 동서부 협력, 맞춤형 협력 등 기재를 최적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상시화 지원 단계의 우리나라는 동부 8개 성 직할시와 서부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지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호기 상생,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좋은 재민의 공동부를 향해 착실히 나아갈 것입니다.
1: 1978년 12월 1일 당시 1기 3차 전환회의는 당과 국가사업 중심의 전략적 전환을 실현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습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로정, 오늘은 중화민족의 굴기에서 부유까지 빛나는 로정을 돌아보겠습니다. 1978년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글이 진리표준 문제에 대한 대규모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이번 토론이 당 11기 3차 전환회의 위대한 역사적 전환을 이끈 서상적 선도였습니다. 1978년 12월에 열린 당 제11기 3차 전환회의에서 당과 국가사업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실시한다는 역사적 결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영용하고 완강한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조치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해 겨울 안위성 봉양현 소강 생산대에 18가구 농민들이 시행한 가상 도급 책임제는 우리나라 농촌 개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시 11기 3차 전환회의 이후 개혁 시점 경험을 초보적으로 총화한 토대 위에서 도시 경제 체제 개혁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자주권 확대, 경영 책임제 실시, 새로운 상품 유통 체제 건립, 다양한 경제 형태 육성 등 개혁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외 개방도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1979년 4구 공업단지 건설은 심수 경제 특별구 건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과감히 시도하고 과감히 앞장서며 묵묵히 노력하는 특별구 정신은 세계 중국 개혁 개방에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 개방의 실천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부단히 보완하는 한편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 고속 성장의 기석을 창조했습니다.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과학적 구상에서 향안과 오문이 조국에 귀환되기까지 중국 이민은

0: 조국 통일 대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고 북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한 것으로 세계 중국 이민의 활기찬 정신의 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세계 박람회는 중국 이민이 세계 각국 이민과 교류하고 서로 배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개혁개방은 중국 이민과 중화 민족 발전 사이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상대적으로 락후한 생산력에서 경제 총량이 세계 2위로 도약하는 역사적 변화를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은 굴기에서 부유까지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당합하고 인솔에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장대한 역사적 화폭을 그려내고 장엄한 분투의 창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단오절 연휴 기간 몰입식 민속 촌에서 과학기술 동원한 새로운 소비 장면까지 서비스 소비가 효율 경제를 견인하는 종량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단오절 연휴 기간 경기 플러스 문화 관광 융합 촌이 효율 소비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동성 불산시에서 룡선 급식은 선수 식단에서 관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식단으로 변했고, 섬서성 한중시에서 개최한 국제 패들보드 대회에 13개 나라의 600여 명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강변의 특색 소비 시장도 호황을 이루면서 관람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단오절 연휴 기간 룡선 경기 개최지의 주변 호텔 검색량이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전국 내수 오락 관련 주문량은 76% 폭증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권까지 서비스 소비가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국풍 문화가 상업 공간과 깊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상해 민항구 상권의 장투는 쫑스 전통 브랜드 50여 개를 집결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식 체험을 선사하고, 졸강성 장흥시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물고기 시장을 개조해 관광객들이 쫑스 만들기 등 민속 오락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상무부가 관측한 전국 78개 보행거리와 상권의 이동 인구는 동기 대비 4%, 매출액은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일련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하면서 량질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 발전을 다그치는 17가지 조치에 이어 과학기술의 접목은 다양한 소비 장면을 형성했습니다. 호북성 경주의 고성 송백에서 료케공 3차원 련농 몰입형 빛과 영상 축제를 펼쳐 관광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보였고, 식량육을 다치고 가시가래에서 관광객들은 수막 영화와 민속 불꽃놀이로 전통 명절 분위기를 체험하고 로봇 겸 지능 로봇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 소매 판매액이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이 0.2%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담, 임대 서비스, 문화 체육 레저 서비스 분야의 소매액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0: 운남성 광남현 락송지촌 소학교 교원인 농가규는 상가 마을에 4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교육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교사 모범 등 수많은 영예를 수여받은 농가규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오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락송지 소학교를 찾았을 때 농가규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과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사용한 드론과 로봇은 그가 직접 신청해 들여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락송지 소학교는 운동장도 없고 교실도 박습니다. 40년 전, 나 환자 집중 치료소였던 낙송지촌은 학교도 없고 교원도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농가규는 대리 교원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온 농가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벽돌과 기와를 한장한 장씩 쌓아서 만들고, 책상과 걸상이 없으면 직접 목과 망치를 찾아 만들었습니다. 두달 남짓한 동안 3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었고, 농가규는 학교에 유리한 교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가규는 40년을 견지해왔습니다. 1992년 첫 졸업생들이 진학원서를 작성할 때 농가규는 주소란에 락송지라는 지명을 적어두었습니다. 40년 동안 농가규는 락송지의 소나무 마냥 이 작은 산골 마을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 농가규는 3차례나

0: 당 조직에 입당 지원서를 제출했고 2013년에 마침내 중국 공산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올해 전국 인대전교표의 기간 전국 인대대표 농가귀는 락송지 말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외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면 최근 2년 사이 당원 교원 주려당과 농가귀의 제자인 본촌 출신 양소근이 잇따라 마을로 돌아와 학교 교원으로 부임했다는 것입니다. 몇달 후면 예순인 농가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마을의 아이들입니다. 요즘 농가귀는 새로 부임한 교원들과 함께 가정 방문과 상담에 여념이 없습니다.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출입 규모가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장강 삼각주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상승한 7조 8,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입 총액의 37.8%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수출은 4조 9,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의 41.3%를 점했습니다. 선박 직접 회로, 로봇 등 첨단 제조품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입액은 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고급 부품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지역 첨단 제조업의 안정적인 가동과 증산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무역 주체 활력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민영기업 수출입은 4조 2,200억 원으로 장강 삼각주 무역 총액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장강 삼각주는 일대로 공동 건설 국가와의 수출입이 전년 대비 17.5% 늘었습니다. 아세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과는 각기 25.5%, 9.3%, 14% 증가하며 대외 무역의 회복 탄력성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1일 기자가 교통운수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단오련 후 3일간 전 사회 영역의 인구 이동 총량이 연일수로 6억 5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026년 병모년 공식 추모제 중화인문 시조 복희 대선이 21일 감숙성 전수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대만 신북시에서도 복희 제사 행사가 병행되었는데, 이는 해협 량안이 13년 연속 함께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호 복희 제사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전 세계 화교의 뿌리찾기 조상 제사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등 4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발령해 전통해양산업 고용규모 안정과 확대, 해양신흥산업 내 일자리 성장 동력, 혁신적 육성, 해양서비스업 신경영 형태, 신모델 발전에 대한 지원으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1: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독납코드 100% 적용을 실현하고 설계서 시공, 거래, 재생 개조 등에 이르는 건물 전생의 주기에 걸친 단일 코드 관통 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 코드는 도시 재생, 지역사회 관리,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0: 교통운수부 등 8개 부문이 복합운송, 난제타파 병목 해소 행동방안 2026, 2030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향후 5년 내약 1000개 주요 화물 거점의 복합운송 기능을 고도화하고 1시간 내 화물 환적 완성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연안 항구 복합운송 구역 철도 인임률은 80%, 장강 본류 주요 항구 철도 인임률은 100%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1: 제28회 상해국제영화제가 21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77개 나라의 420여 편 작품을 1,600회 이상 상영했습니다. 관람객 수는 연인 수로 45만 명 이상에 달하고 흥행 수입은 약 3,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레바논에서의 대리인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이란에 경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재차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이란 대표단은 미국 측에 항의하고 80분간 진행한 협상을 중단하고 회장에서 퇴장한 후 내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진주당 무력 인원 여러 명을 사살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 지도자 나임 카심은 21일 화상연설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진주당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러시아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난 하루 동안 격추한 우크라이나 고정익 무인기가 483대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데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신형 무인기를 출동해 러시아의 한 정유 공장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 무인기의 변도 비행 거리는 2,000km를 넘습니다.
0: 북경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진행한 2026년 미국 카나다 메이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에스파냐 팀이 4대 0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팀을 꺾고 이란 팀과 벨지크 팀은 0대 0으로 무승부를 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상희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프랑스 혁신기술전시회 종국기업방안의 조목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비바데크 혁신기술전시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종국기업이 단독 또는 단체 형태로 참가해 인공지능,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 저탄소 기술 등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센터 3층 입구 정면에는 원경 과학기술 그룹의 부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약 4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 구역은 탄소 제로 산업단지, 스마트 전력 컴퓨팅 센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스마트 풍력 터빈 등 AI 전력 시스템 역량과 실제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전시 기간 중이 그룹은 고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고비 사막 지역에 5kW 규모의 녹색 AI 컴퓨팅 파워 센터를 구축해 AI 시대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차세대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경 과학기술그룹 장뢰 이사장은 AI 컴퓨팅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기존 전력망으로는 이 같은 변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은 고비에서 출발해 AI 전력 시스템을 전 세계로 가져갈 것이며 AI 시대의 전력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중국 기업의 해법을 제시하고 고비 사막이 지능 문명을 잉태하는 요람이 되게 할 계획입니다. 2018년 독일 프랑크 푸르트의 첫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이후 텐센트 클라우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지

0: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클라우드 인프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업종별 디지털 전환 방안 등 제품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유럽은 최근 디지털 주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안은 유럽의 주권 클라우드 수요에 완벽히 부합하며 다른 업체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럽의 AI 인프라가 더욱 정비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협력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텐센트 클라우드 국제 유럽 지역 총괄 손창의 말입니다. 손창 총괄은 또 기자에게 중국 기업은 자체 제품과 기술을 연마해 돌파구를 찾은 뒤 점유소면으로 해외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독 전시 외에도 단체로 해외 진출에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저시 전시 컨벤션 그룹이 항저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이끌고 참가해 디지털 무역 활동의 해외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같은 무대에는 시각지능 집적회로 량자 기술, AI 분야에서 각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시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참가해 로봇과 AI 안경 등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기간 중 항주 전시 컨벤션 그룹은 비바테크 주최 측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해 향후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비바테크 최고 사업 책임자 니콜라 뒤셔방은 항주 전시단이 선보인 기술 방향은 다양하고 상호 보완성이 강해 항주의 과학기술 역량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먼저 하드웨어에서 출발한 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를 확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길 바랍니다. 향양과학기술관 전시 구역에는 향양 소재 스타트업 24곳이 모여 AI과 로봇, 헬스테크, 지속 가능성과 기후 과학기술 등 여러 최첨단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향양 생산력 촉진국 수석혁신총괄 도용해는 기자에게 유럽은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친환경 규제 측면에서 규칙 제정에 앞서 있고 기준이 엄격하다며 향양의 가치는 중국 본토의 산업적 우위, 공정 역량, 응용 시나리오를
1: 심층 보도.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기내아의 중국 교사 피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5: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2: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교류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리는 권력 감독 제도와 규율, 법률 집행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규범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으로 재반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급 방위원회와 담도는 당내 감독의 주체적 책임을 대행하고 관건적 소수, 특히 제1 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기관은 전문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당위원회를 협조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내 감독과 기타 각부류 감독의 연결과 협동을 추진하며 연결과 협동을 심화하는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과 기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 조직의 령도 역할과 심사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는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규율 검사 감찰기관과 규율 검사 감찰관부는 시종 당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충성하며 규율 검사 감찰 사업에 충성해야 하며 당의 자기 혁명에서의 직책과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이 100년 동안의 분투를 거쳐 형성한 소중한 경험과 훌륭한 기풍을 고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을 둘러싸고 감독을 통해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전략적 포치와 목표, 임무의 구체화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 대우는 반드시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규를로 자신을 요구하고 훌륭한 사상 기품과 능력 자질을 단련하며 당성을 근본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강직하고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를 집행하고 신중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당내와 사회 각 방면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종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인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당은 백성을 염두에 두고 진리를 실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더없이 충만된 신심과 힘을 느낄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떤 오목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당 장관 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우환에 살고 안락 속에 죽는다는 고훈을 명기하고 먼 앞날을 미리 생각해 평안한 시기에도 닥쳐올 위험 부담에 대비하는 가운데 긴밀히 단결해 간고 분투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위협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분투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역사에 헌정하는 가장 숭고한 경기입니다. 올 하반기 중국 공산당은 제24 전국대표대회를 열어 지난 5년 동안의 사업을 총괄하고 향후 한 시기 동안의 발전 전망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큰 국면을 통일적으로 고려해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발전과 안보,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개혁 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민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 환경과 국회 민안의 사회 환경, 깨끗하고 바른 정치 환경을 적극 유지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24 당대회 선거적 개최를 맞이해야 합니다.

0: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네아의 중국 교사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올 6월 기네아 서부 보파주 고바 지역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논에 펼쳐진 황금 빛 벼이삭 사이로 수확기가 오가는 가운데 농민들은 갓 거둔 쌀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논 부근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에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중국 교사뼈 기네아 생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쌀 포대가 가지런히 쌓여져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의 많은 농민들에 있어 이런 풍요로운 수확 풍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네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서아프리카의 물탑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농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배 기술 수준이 낮아 현지의 산량 증대는 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식량 산량을 높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기네아 양국은 2019년 고바 지역에서 교사뼈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농업 전문가팀이 기네아 농업부와 함께 품종 시험과 기술 보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네아 일용화 농업회사 장정영 총경리는 쌀은 기네아 국민의 주요 식량 중 하나지만 기네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자뼈 보급을 통해 현지의 식량 산량을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네아 보파주 고바 농업연구소 술레이만 비아와라 소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이 교자뼈 품종 세 가지를 제공하고 기네아는 일용화 회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품종 모두가 고바 지역의 자연 조건에 잘 적응했으며 그 중 두 가지 품종은 적응력과 산량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시범 기지에서 도입한 교사뼈 품종은 6가지로 늘어났고 무당 수확고가 최고 9톤에 달합니다. 디아와라 소장은 중국 교사뼈는 수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고 품질이 아주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교사뼈가 현지에서 산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종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고바 지역의 많은 논밭은 관개수로가 적고 배수시설이 나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며 전통적 재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농업 수리시설 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육묘와 이양, 과학적 시비, 병충해 방지 등 관련 기술을 보급해 현지 농민들이 점차 현대화 재배 관리 방식을 갖추도록 이끌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교사뼈 재배에 힘써온 농업 전문가 류광우는 2020년에 기네아에 파견된 후 현지 농업 기술 교육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현지 농민들이 중국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서 농가 수익이 2배 이상 향상하고 개량 종자와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 면적이 초기보다 4배 내지 5배 확대했습니다.

기니아 버파주 농업축산청 관계자 사이두바 씨라는 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향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의 선진적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더 많은 현지 농민들이 현대 농업 리념과 선진적 농업 기술을 접촉하게 됐습니다. 올 4월 기니아 아마두 울리바 총리는 코바에서 생산한 교사뼈 쌀 한 포대 양국 협력의 상징이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중국에 전했습니다. 시범적 재배부터 기술 교육, 품종 도입, 그리고 현지화 발전까지 중국의 교사뼈가 서아프리카 대지에서 끊임없이 퍼지면서 현지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배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일간 열린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일전에 프랑스 에비앙 대반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 후 7개국 그룹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연 2년 동안 공동 성명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의장 안에서 7개국 정상이 각자의 파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 항의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존속해온 이 부자 클럽은 내부 이견과 미국 우선의 충격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론은 국제 구도가 심각하게 변하는 배경 하에서 7개국 그룹 정상회의는 이미 시대와 동떨어진 정치쇼로 전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 기간 미국과 동맹국 간 마찰이 지속적으로 상연됐습니다. 회의 개막 당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미국 과학기술 거두에 대한 디지털 세를 취소할 것을 프랑스에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프랑스 포도주에 대해 관세 100%를 징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디지털세는 유럽 법률 체계의 일부이며 미국은 유럽인이나 프랑스인을 대신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고 프랑스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전기 자동차 보조금,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등 이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전통 동맹국 사이 마찰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경제무역 등 핵심 이제서 7개국 그룹 기타 회원국과 미국 간 이견 상의는 봉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7개국 그룹 회원국이 직면한 국내 경제와 민생 분야의 도전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7개국 그룹 회원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고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작전 행동을 개시한 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7개국 그룹 회원국의 경제 표현을 저해했습니다.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전쟁의 영향으로 유로존 경제가 2, 4분기에 0.2% 위축될 것이며 앞으로 몇 달간 통화 팽창률이 4%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후 미국이 7개국 그룹 회원국에 부과한 관세 수준은 이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과 동맹국의 관세 갈등은 이번 정상회의의 분위기가 긴장한 근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대외관계위원회 연구주관 제로미 샤피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 측은 비록 내심 속으로 더 이상 믿지 않았지만 파열을 피면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고 표했습니다. 내부 균열이 7개국 그룹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면 대표성 부족은 그 영향력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7개국 그룹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부족한 것은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트리뷴 웹사이트는 기사에서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켰지만 글로벌 재부의 극단적 집중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세금 제도 등 기타 붕대한 불균형 문제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영합하기 위해 정상회의는 또 기후변화 문제를 이제서 제외했습니다. 이를 두고 스위스 관찰신문 사이트는 이 같은 조치는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각국의 공식 개발원조 총액이 동기 대비 23%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이 원조를 대폭 축감하면서 전체 하락폭의 96%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 옥스팜 집행주인 아미타브 베하드는 세계가 심각한 기아와 빈곤, 기후 문제에 직면했을 때 7개국 그룹은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이 선양하는 이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남방에 전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7개국 그룹이 모멘트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으며 발전 도상국 지도자들을 초청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프랑스는 브라질과 케냐, 이집트 등 나라의 지도자들을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론은 발전 원조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글로벌 난방의 우려가 장기간 효과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회의 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인 익스프레스 웹사이트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조치는 7개국 그룹의 작은 모멘트 작품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 비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표했습니다. 1970년대에 나타난 7개국 그룹은 설립 초기의 경제 총량이 전 세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한때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구도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비중이 이미 40% 정도로 줄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웹사이트는 이런 배경하에서 외부는 이 배타적인 발달국 클럽이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에 과연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단대학 중국유럽관계연구센터 주임 간군판은 글로벌 관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7개국 그룹은 글로벌 사무에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신흥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평등한 대우를 거부하고 서방의 발언권을 지키려 하면서 서방의 전반적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정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모순은 7개국 그룹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핵심적 문제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수년 전부터 7개국 그룹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며 7개국 그룹은 현재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이미 대표성을 고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개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며 정상회는 이미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극본을 반복적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진작 퇴출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도 예외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살아가며 털어내지 못한 아픔, 아무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상처와 또 반복되는 걱정, 자꾸 자신을 몰아세우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었던 적은 있으셨습니까? 네, 이런 마음의 짐들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마음의 무게를 털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기법이 있는데요. 네, 오늘 소원세상 프로에서는 연변진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네, 또 깊숙이 자리한 마음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향 원장님과 함께 스토리텔링 혹은 이야기료법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3: 네, 스토리텔링이란 즉 이야기 치료를 말하는데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드 앱스턴이 발전시킨 심리 치료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2: 네.
3: 네, 즉 쉽게 말하면 이야기 말하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주 건조한 내용을 꼭 마치 우리가 영화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마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있고 또 갈등 사건이 있고 결말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교훈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생하게 이런 내용을 잘 전달받을 수 있고 스토리텔링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공감을 끌어내며

0: 치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0: 네, 이 기법의 핵심은 문제를 괜히 결함이나 어떤 문제 그 점으로 보지 않고 지배적인 이야기로 굳어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누구의 탓이 아닌 문제에서 나를 별도로 개별화해서 꺼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1: 네,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 친구랑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수다도 떨면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이 스토리텔링은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0: 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1: 네.
0: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의 감정 표출입니다.
1: 아, 네.
0: 나 이래서 기분 나빴어. 네, 그냥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급하게 그냥 그 표면에 드러나는 소통이라면
1: 네.
0: 이야기 치료는 의도적으로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틀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안에서 탐구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치료 목적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친구와의 수다는 표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받는 데만 그칩니다. 야, 너 그래서 기분 나빴겠다.
1: 네.
0: 여기에서 그칩니다.
1: 그렇죠.
0: 속상했겠다. 근데 이야기 치료는 문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1: 네.
0: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대처 방식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1: 네.
0: 오늘 학교에서 아이가 만약 누군가 이 아이의 안경을 빼앗아서 놀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점심도 안 먹고 삐져서 울고 서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고민으로 아이한테 친구한테 얘기했다면
1: 네.
0: 그냥 고민 이야기에 끝나면 나 이래서 오늘 학교에서 이래서 너무 화나서 점심 안 먹었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으로 고친다면은 우리가 옛날 안경 쓴 토끼가 토끼 토토가 있었는데 친구 다람쥐가 토토의 안경을 숨기며 놀렸대. 토토는 울면서 엄마한테 나 학교 이제 안 갈래요. 이렇게 했지만 엄마는 내 안경엔 특별한 마법이 있어. 다음날 다람쥐가 길을 잃었을 때 토토는 안경으로 먼 곳까지 길을 찾아서 다람쥐에게 길을 알려줬어.
1: 네.
0: 그날부터 다람쥐는 토토의 안경을 마법의 도구라고 부르며 놀리지 않았고 자신의 다름이 강점이었음을 토토는 알게 되었어. 즉 이야기로 구성했죠.
1: 네.
0: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어떤 놀림을 받았던 그런 것이 놀림거리가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네. 이거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신감을 갖고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네, 이렇게 목적과 형식과 효과가 분명합니다. 스토리텔링은.
1: 네.
0: 그래서 친구와의 고민은 1인칭이에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제3자로서 주인공이 은유와 상징이 포함되며
1: 네.
0: 통찰과 어떤 재구성을 통해서 그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친구와의 대화는 그냥 나를 이해해주는 데서 끝나지만
1: 네.
0: 스토리텔링은 어떤 캐릭터나 어떤 역할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그 내 안에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듣다 보니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또 호기심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는 왜 사람에게 치유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0: 네, 뇌과학과 심리 발달 관점에서 설명하면은
1: 네.
0: 스토리텔링은 안전한 간접 경험이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방어를 안 해요. 우리는 남의 얘기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랬대 하면서 듣는 과정에서 나도 저런 느낌이 있었는데
1: 네.
0: 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 네.
0: 거울 뉴런 효과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공감을 통한 간접 체험으로 저렇게 극복을 했구나. 그러면서 뇌가 강화되면서 그걸 배운대요. 무의식에서.
1: 네. 무의식적으로. 네.
0: 네. 네.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건을 원인과 과정과 극복이라는 성장이라는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든답니다. 뇌 안에서.

0: 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는 우리 경험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인지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1: 아,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걸 말하는 동시에 내 안에 눌려있던 감정을 꺼내게 됩니다. 억압되어 있던 것을. 네. 그래서 그 감정이 새롭게 정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는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네. 우리가, 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1: 그렇죠.
0: 사건이 되면 흥분을 합니다.
1: 당사자가 되면 그렇죠.
0: 그쵸? 그 사건에서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아주 우리 남의 이야기 너무 잘하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대상화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에 눌리우지 않고 성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적 반응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고립하거나 문제에서 고립하는 그런 고립감을 줄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의 일부구나, 사람이 사는 건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야기 치료는 자신의 삶에서 주변화에 있던 강점과 여러 가지 자원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하고, 나는 어떤 효능감을,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찾아냅니다. 내 안의 것을 발굴하게 되면서 치유 효과가 일어납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까?
0: 네. 직접적으로 조언했을 때, 저항이 있어서 누구 말을 잘안 듣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감정 표현이 잘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성적인 사람들.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9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이혼했을 때, 그걸 표현을 우리의 언어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야기 속에서 강아지 엄마 아빠가 따로 사니까 이 강아지가 어땠을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강아지는 밤에 혼자 무서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도 그랬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토리텔링은 아이들이 이 언어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던 것을 동화나 이런 만화나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내성적으로 말수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야, 너 학교 가기 왜 싫어? 하면은 아이들이 이유를 잘 말을 안 해요. 그냥
1: 그렇죠.
0: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고중 아이에게 저희랑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자퇴한 그 주인공인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그 영화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네, 같이 보고 나서 제가, 야,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후회했을까? 학교 자퇴한 거 후회했을까?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던 게, 그래도 본인 선택이니까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충분히 했다면 얘는 후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것 같니? 했더니 그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피했어요.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너는 어땠을까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을 너무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내성적인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도 효과가 좋고 또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면서 한 어른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좀 버릇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죠.
1: 아, 네,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어른 가운데서 감정을 억압하며 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런 어른들한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림책을 딱 주면 에, 내가 몇 살인데 그림책 거냐고 그럽니다.
1: 네.
0: 근데 그림책을 딱 읽고 나서 선생님 여기에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당나귀가 꼭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우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치료는 어떤 특정된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1: 네.
0: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도 좋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뭐 섭식장애 있거나 애착 문제가 생겼거나 등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류의 사람들에게도 다 효과적입니다.
1: 그래요. 의외로 많은 또 분들한테 또큰 도움을 가져다 줄 수도
0: 네.
1: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의 핵심 중 하나가,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인데요. 굉장히 힘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막상 또 실천하려니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0: 네, 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 인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우울증에 걸린 중2 학생이 우울증으로 상담을 왔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1: 네.
0: 선생님, 저는 너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싫어하고 안
1: 네.
0: 놀아준대요. 친구가 없대요, 학교 가면.
1: 네.
0: 친구들끼리 화장실도 같이 가고, 체육 시간에는 짝꿍끼리 운동도 같이 하는데,
1: 네.
0: 나는 학교 가면 혼자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말 붙이기도 어려워서 혼자 한 곳에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고민을 한번 이야기했더니 아니 다큰 애가 좀 친구들 같이 잘 놀면 먼저 네가 다가가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한번 반급에서 얘기를 해주셨대요. 다 같이 잘 놀라고. 근데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기 개성이 분명해서 내가 놀고 싶은 짝이 따로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얘가 틈새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때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 우울증이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의 하루를 어떻게 방해하는 것 같니? 자, 우울증이라는 것을 얘 몸에서 제가 객관화로 뚝 떼낸 겁니다.
1: 네.
0: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1: 네, 분리를
0: 네,
1: 해서,
0: 분리를 해서 이 우울증이 너에게 뭐라고 말을 했니?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당황해 하더니 아 나를 방에 틀어박고 친구한테 다가가도 쓸모가 없어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친구가 없을 거야 학교가 뭐해?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은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너는 왜 살고 있니? 심지어 그런 고민까지 하게 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치, 네가 나쁘고 못난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이 너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엉엉 울면서 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못났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은 아, 내가 병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든대요. 네, 이렇게 문제를 객관화해서 이 아이한테서 따로 보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자신 사이에서 심리적 거리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의 이름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제의 의도는 무엇인가? 즉, 우울증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 이거가 이 문제의 의도는 뭐니?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문제를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우울증이란 병을, 야, 우울증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 인격화.
1: 의인화해서
0: 그쵸? 예. 그래서 하나의 인격처럼 이야기해줘야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는 나에게 속한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서 따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나는 진짜 내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자면 또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야, 우울증은 너에게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라고 그걸 원할까? 예,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알아요. 예. 네, 근데 그러면 너이 우울증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아니면 우울증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끊고 우울증이 싫어하는 걸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네가 이길까? 네, 이렇게 해주면 아이 스스로 찾아낸 답은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그래서 네,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직접 답을 주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1: 뭐 이제 강압적으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본인
0: 네,
1: 스스로가 답을
0: 그렇죠.
1: 찾아가는 그런 또 과정이 될 수도
0: 네.
1: 있겠네요. 누구나 살다 보면 뭐 수많은 이야기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성공하고 기쁜 이야기보다는 실패하고 또 부정받은 이야기를 더욱더 기억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것은 진화적 생존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긴 거랍니다. 즉, 생존을 위해 위협과 실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사람이 뇌는 설계되어 있답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 경험은 긍정적 경험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우리의 머리에 기억이 되는데, 긍정적 경험은 보통 1, 2초 후면은 자동으로 소멸이 된대요. 좋은 기억은,
1: 그렇게 짧은 시간에
0: 네, 1, 2초 후에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부정적 경험은 변도체가 딱 부정적 경험이 딱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발동을 하면서 해마로 즉시 이동되면서,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오랫동안 기억해야 돼. 이러고 장기 기억으로 바로 넘긴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그 기억을

0: 일생 동안 행복한 순간은 순간순간 엄청 많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근데 그것이 1, 2초 사이에 지워져서
1: 네.
0: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1: 아.
0: 그러면 우리 뇌는 의식적으로 행복한 기억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감사일기 쓰는 겁니다.
1: 아, 스스로 이제
0: 네.
1: 일기
0: 그쵸.
1: 형식으로 쓰는
0: 네. 그걸
1: 거. 네.
0: 써놓으면 긍정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서 우리 부정 기억이 5대 1이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얘를, 예, 부정 기억을 밀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 기억은 먼지와 같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쌓인대요.
1: 네.
0: 근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긍정 기억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항상 청소해 버린 거. 그래서 우리 뇌에 가만히 있으면 그 뇌의 모든 신경관들이 녹슬듯이
1: 네.
0: 부정 기억들로 다 막혀버리는데 그걸
1: 아.
0: 뚫을 수 있는 건 오직 감사밖에 없답니다.
1: 아, 감사.
0: 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긍정 기억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예전에 걷다가, 예, 내리막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1: 네.
0: 딱 넘어지고 나서 너무 창피해서 일어났을 때 정말 주변부터 누가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을,
1: 네.
0: 예, 보기도 했는데, 우리 부정 기억일 때는, 아, 나 너무 창피해. 오늘 너무 재수없었어. 왜
1: 아.
0: 이렇게 넘어졌어?
1: 네.
0: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긍정 기억으로 바꿨을 땐, 아이고야, 이런 날도 있지. 덕분에
1: 아.
0: 내가 넘어진 걸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1: 아.
0: 이러면서 웃으면서
1: 네.
0: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외상 경험이 오래 기억되지만 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재포장하면은 그 기억도 치유의 도구가 된답니다. 네. 부정적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건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부정적 기억이 나쁘다가 아니라, 아, 우리가 생존하자면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다. 이걸 알아야 뜨거운 물에 데였으면 이게 위험한 걸 알아야 다시 안 하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생존을 위한 선물이구나. 그런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긍정으로서 이걸 잘 병행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1: 어찌 보면 같은 일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0: 그쵸?
1: 볼 필요가
0: 네네.
1: 있다라는,
0: 네.
1: 네, 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생각을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 인지 습관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0: 네.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지가
1: 아,
0: 불가능합니다.
1: 유지가
0: 네.
1: 불가능하다고요? 네.
0: 바뀌는 생각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1: 아, 네.
0: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인지적 습관은 수년간 다재진 신경경로망이래요. 네.
1: 네. 아,
0: 신경경로랍니다.
1: 신경경로.
0: 네.
1: 네.
0: 마치 강물이 깊게 판 계곡과 같아서 한 번에 큰 홍수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1: 네.
0: 보통은 바뀐 길을 계속 가려는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길이
1: 아,
0: 바뀐 것을.
1: 반복적인 노력.
0: 네, 그래서
1: 네.
0: 이야기 재구성은 단순한 생각 변화를 넘어서 정체성과 경험의 의미 전반을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를 엄청 많이 합니다.
1: 네.
0: 상담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정된 이 생각을, 인지를 다시 재구성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왜곡되었던 인지를 재구성해서 행동을 바꾸게끔 도와줍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이 만들어낸 전체적 어떤 내용을 지배하게 된 어떤 역사적, 관계적 이런 맥락을 연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줄까? 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 네.
0: 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예, 요렇게 우리가 이것을 좀 인지 습관을, 예, 유지를 하는 요 훈련을 반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1: 또 이런 스스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
0: 네.
1: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0: 네.
1: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쵸.
1: 네.
0: 네.
1: 그래요. 저도 어릴 적에 뭐 아주 기대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클수록 또 실망도 크다고.
0: 네.
1: 네. 그래서인지 뭐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0: 네.

0: 또 삶을 돌아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인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1: 네, 이런 인식은 과거의 아픈 경험이 만든 보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학습된 결과.
0: 학습된
1: 네.
0: 결과.
1: 그래서 이거는 기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기대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 살던 집을 새롭게 장식을 해서 디자인해서 새롭게 설계를 하는 것처럼,
0: 네.
1: 예, 기대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거의 뭐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
0: 그렇죠.
1: 말자
0: 아,
1: 하지만은,
0: 네.
1: 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좋은 기대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는 집착으로 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야,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희망사항이잖아요.
0: 네.
1: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야. 나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집착하는 분들 있죠. 결과를. 그러면은 같은 기대치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낭망이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잘안 됐을 때, 야, 아쉽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 찾아볼까? 이런 태도가 나와요. 그런데 잘못된 기대를 했을 때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세상이 나를 속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대를 했을 때는, 나는 여전히 기대할 권리가 있지? 그러면 이번 결과에서 내가 어떤 것은 잘못됐고 어떤 것은 잘했을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런 것을 분석할 힘이 없어져요. 그냥,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결과에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 결과는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무슨 결과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통제 불가능한 결과에 기대를 걸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거는 내가 이 행동을 위한 준비나 연습이나 시도를 할 때, 이것에 기대를 거는 것이 제대로 된 기대랍니다. 네, 준비나 연습이나 시도. 네, 이런 데 기대를 걸었을 때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기대했지만 그 결과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 네, 이런 삶을 알게 되고, 기대는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기대가 있을 때. 하지만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조미료의 역할일 뿐입니다. 네, 그것이 기대가 우리 삶의 주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 아마 좀 우리의 마음에서 기대라는 것이 너무 큰 묵은짐은 안될것 같습니다.
0: 듣다 보니 확실히 이제 큰 짐이 아니라는
1: 네.
0: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1: 네.
0: 같네요. 그래요.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가족이나 직장 내또 주류 이야기, 예를 들어 결혼을 해야 한다,
1: 네.
0: 뭐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1: 네.
0: 것이다라는 이야기에서 오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이런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1: 네, 어떤 주류는 항상 승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나오는 그런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0: 승자의 시선.
1: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패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조명해 줍니다. 네, 사회적 기준은 뭐 기혼이 정상이고, 비혼은 혹 이혼은 불행하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람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은 해봐야지. 네, 그 결혼도 못하는 건 뭐가 부족해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사례 중에서 제가 보면은 혼자 사는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매일 퇴근하면은 자신만의 그 공간에서 그림을, 이분이 굉장히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 친구들이, 야, 넌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없이 이렇게 남의 삶을 왜 자꾸 그리냐고. 예,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선생님, 저는 다른 정말 여러 몇십 명의 사람들의 삶을 내가 그림을

0: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는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끔은 내 안에 이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여러 세계를 그림으로써 다 상상해서 체험해본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참 멋있다.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예. 상담에, 이분이 상담, 그 심리학을 배우느라고 옵니다. 예, 상담에 대해서 왜또 이렇게 배우시냐고 했더니, 마음이 건강해야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게 살 거, 내 행복이 유지가 될것 같아서 자기가, 예, 그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의 삶도 아닌 나의 삶도 아닌 정말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아름다워야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냥 당신의 삶은 당신 삶, 나의 삶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은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것을 예,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삶에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건강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치유를 일으키는 정말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
1: 그렇죠.
0: 봤습니다.
1: 주위 분들한테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저희 세대만 해도 집에서 칭찬을 잘 듣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버지들은 아이의 부족점만 이야기하면서 칭찬에 많이 린색하고 또 굉장히 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자기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머릿속에서는 너는 안 돼라는 이 엄격한 말소리가 들린다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0: 네, 이 목소리는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칭찬은 자식을 버린다. 예전에 또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한다 했는데 예전에 또 어음하신 아버님들은 칭찬은 자식을 버린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서를 보여주고 그런 좀 사랑은 냉정하게. 예. 그리고 걱정을 좀 질책을 많이 하는 이런 것으로 표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이런 아버지들의 마음을 직접 설득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겪는 내면의 고독을 좀 간접적으로 좀더 표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항상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부족점만 매일 지적합니다. 오늘은 이거 고쳐야 되고 공부할 때는 자세 고쳐라 문제를 똑바로 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아이가 자신감이 정말 극도로 내려가면서 아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영원히 만족을 줄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행복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고 우울 성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제가 이 아이에게 그걸 물어봤습니다. 너 아버지한테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야? 했을 때이 아이는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서 칭찬 듣고 싶다. 나도 괜찮게 한다는 거. 네, 칭찬 듣고 싶고 야 못해도 괜찮다. 이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말을 안 해줘도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런 것도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님이 정말 소리 못 내고 우셨습니다. 네, 그 간단한 건데 자기는 엄하게 아이한테 잘못된 것을 계속 수정해주면 우리 아이가 멋있게 변화될 것 같았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은 냉철한 껍질 속에 따뜻한 이런 알맹이를 아버지가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들은 예, 좀그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좀더 빨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스토리텔링의 원리, 그리고 활용 방법부터, 가정에서 아이를 대할 때 적응하는 팁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0: 알아봤습니다. 네, 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다시 쓰고 상처 속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따뜻한 심리 치유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스토리텔링의 관점을 기억하며 본인의 삶 이야기를 또 새롭게 재해석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감싸 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전국교육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인재 양성 방식, 학교 운영 모델, 관리 체제, 보장 기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건을 갖춘 대학교가 인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대학교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되며 대학교가 자기 특색을 살리면서 각이한 학과 각이한 측면에서 인류를 지향하도록 경교해야 합니다. 시험 및 모집 제도를 개혁해 학생들의 성장, 국가의 인재 선발, 사회 공평이 진정으로 유기적으로 통일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교원, 학생,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혁해 단순히 시험 점수 순위로 교원을 평가하고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진학률로 학교를 평가하는 평가 방향과 방식을 단호히 개변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진학률에 근거해 장려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을 개혁해야 하며 진학률을 프로젝트와 경비 배정, 우수 및 선진 평가 등과 연계시키는 암묵적인 관행도 개혁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개혁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관적인 사업으로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이를 직접 책임지고 조율하고 감독 검사하며 통일적인 계획과 조류를 강화해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개혁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교회 강습기구가 교육법칙과 학생들의 성장 발전 법칙에 배치돼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과외 부담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하면

0: 심지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및 교수 질서까지 교란시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교육업이 리익을 추구하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강습 기구를 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교회 강습이 인재 양성의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운영 체제 및 교육 관리 개혁을 심화해 교육 사업의 발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육 체계를 자랑하고 있는 한편, 도농 간 지역 간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민 대중의 교육 수요에도 아주 큰 격차가 존재하는 등 아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하고 복잡한 교육 사업을 잘 운영하고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학교의 자기 단속 및 자기 발전 기제가 완비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리가 지나치거나 부재하거나 잘못되거나 부실하며 사회적 참여가 부족한 등 문제에 비추어 학교 운영 체제 및 교육 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교육 분야의 운영 능력과 운영 수준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의 반영에 의하면 지금도 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세부적이어서 학교 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학교를 위해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하는 경우에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인력, 대령, 물력에 대한 관리는 여러 부문과 관계되며 그에 관한 일부 정책과 방법들도 오래됐기에 상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에는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고 학교는 자기의 주업이 있는 만큼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불필요한 검사와 평가를 줄여야 하며 걸핏하면 행사 조직을 위해 학교의 휴관과 함께 인력과 장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투자 유치, 철거 등 임무를 학교에 억지 분담시켜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대학교 순위는 참고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 순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학교 운영의 주체인 만큼 자원 배분, 경비 사용, 고과 평가 관리 등 권한을 될수록 학교에 넘겨 학교의 일을 자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1952년에 발표가 된 로인과 바다는 얼핏 아무런 재미가 없는 황량하고 비폐한 한 로어부의 세계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인이 고기와 싸우는 과정을 우리들이 인생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활을 하는 바다는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무대이며, 그러므로 그 바다는 로인에게 적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고기까지도 적이 아닙니다. 바다는 로인의 삶의 터전이며, 고기도 어쩔 수 없이 로인과 싸울 뿐 그들 사이는 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어도 자연의 섭리를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를 하는 강탈자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상어로서는 자신의 삶이며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작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인은 어부로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비록 뼈뿐이지만 거대한 등뼈를 가지고 귀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의미는 인간은 죽을지는 몰라도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로인의 독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때로 조류에 의해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었지만 바다는 잔잔하고 평온했다. 그는 노젓는 힘의 3분의 1을 조류에 맡기고 자신의 힘을 덜었다. 날이 밝아 주위를 살펴보니 그 시간에 예상했던 곳보다 훨씬 멀리까지 나와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그 깊은 우물 속을 뒤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구나. 오늘은 갈고등어나 다랑어떼가 있는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그곳을 먹으러 온 큰 고기가 있을 게다.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아직 날이 채 밝아오기 전에 그는 낚싯대를 들여오고 노를 놓았다. 배는 조류가 흐르는 대로 맡기고 있었다. 먼저 미끼 하나는 40길 깊이에 내렸다. 두 번째는 75길.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 120길 깊이의 푸른 물 속에 내려두었다. 미끼는 저마다 낚싯대 고진 부분에 거꾸로 매달려 실로 꽉 꿰매져 있었다. 그리고 불쑥 내민 곳, 즉 굽은 곳과 낚시 끝에는 싱싱한 정어리로 덮여 있었다. 정어리마다 두 눈이 꿰어져 있어서 마치 불쑥 나온 쇳대에 달려있는 반달형 화환 같아 보였다. 미끼는 아주 좋았다. 낚싯줄 가까이 온 큰 고기에게도 입맛 도는 냄새일 정도로 미끼는 어느 한 부분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소년이 미끼로 가져다 준 싱싱한 새끼 다랑어 두 마리는 마치 추처럼 가장 깊은 곳에 들여온 두 낚싯대에 달려 있었고 나머지 두 줄에는 전에 한 번 쓴 커다란 푸른 정어리와 누런 련어가 달려 있었다. 이 미끼들은 한 번 쓰기는 했지만 아직도 원형 그대로 물이 좋았고 거기다 싱싱한 정어리를 곁들여서 냄새를 피운 것이 고기를 끓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줄마다 커다란 연필만한 굵기로서 진한 초록빛 막대기에 올가미를 매여놓았기 때문에 고기가 와서 미끼에 닿거나 당기거나 하면 막대기가 기울어져 있게 되어 있다. 또 줄마다 40길짜리 두 사리씩 있어서 이것이 다른 낚시에 붙어있는 예비사리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고기는 300길의 줄을 끌고 갈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로이는 배전에 있는 낚싯대 세계가 기울어지지 않는가를 지켜보면서 물속에 들여온 낚싯돌이 아래우로 똑바로 하여 일정한 깊이에 머물러 있도록 잔잔히 노를 저어 나갔다. 날이 상당히 밝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바다에서 아침 해가 연한 빛을 내며 떠올랐다. 로이는 멀리 다른 고기 배들을 보았다. 해안 쪽으로 물결 넘어 조류를 따라 흩어져 있었다. 점차로 햇빛은 밝아지고 섬광이 되어 무르를 환히 비추고 해가 좀 더 밝아오자 평탄한 바다는 그 빛을 로인의 눈에 반사시키고 있었다. 로인은 눈부심이 심해지자 바다를 들여다보지 않고 노를 저어 나갔다. 그는 물속을 들여다보고 캄캄한 물속에 똑바로 들여온 낚싯줄들을 지켜보았다. 로인은 누구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우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캄캄한 물속 어느 깊이에서든 그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어김없이 미끼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는 고기를 잡는 것이었다. 다른 어부들은 낚싯줄을 물결이 흐르는 대로 내맡기고

있어서 백길 깊이에 들이우고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도 실제로는 60길에 떠있는 때도 흔히 있었다. 그렇지만 로이는 생각했다. 나는 항상 정확하지. 다만 나는 운을 못 만난 것뿐이다. 그렇지만 누가 알 수 있나? 오늘은 행운이 있는 날이지. 하루하루가 새날이고 날마다 운이 좋을 순 없지만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계획하고 해나가야 해. 그래야 운이 따를 때 놓치지 않을 테니까. 해가 떠오른 지 두 시간이 지났다. 이젠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아프지 않았다. 그의 시야에 보이는 배라고는 이제 세 척밖에 없었다. 그 배들도 멀리 해안 가까운 쪽에서 조그만 수면으로 나와 있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련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타오키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知道我们的童年、难过和失落，他们都将我的逃避。

在这半山那天，我知我知快将要别离，没说话，望向他，却听到他说不要相约，纵使分隔相爱，不会。

我有吻过你，这毕竟并没存在。人声车声开始消和逝。

有吻过你，这毕竟并不存在。人声车声开始消和逝。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

0: 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是清晨5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送苦海 FM91.4 延吉送河。